0: 같이 한번
1: 예.
0: 들려드려 봅니다. 너무 좋으신데요?
1: 아니, 좋은 거 맞아요, 교수님?
0: 아니, 저만 네. 이제 누락이 되어지는 그런 느낌. 아, 오늘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예. 저만 이게 뭔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1: 아니,
0: 여러분,
1: 아니요.
0: 너무너무 좋으셨죠?
1: 아니, 심지어 지금 전송은 자매가 문자를 줬거든요.
0: 네네.
1: 아, 거의 조수미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조롱 아닌가요?
0: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봤을 때 정말 그 가느다랗고 아름다운 음성을 오늘 정말 들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 손가락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찬양은 조금 어려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뭐 대단하게 뭐 극동 오페라 내지는 어떤 판소리 이런 걸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1: 네.
0: 여러분 못 보시던 단어가 있으세요. 신증복음가 1919년이라고
1: 네.
0: 되어 있습니다. 피디님 혹시 신증복음가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굉장히 개척교회 시절에 매우 옛날에 나온 찬송가에
1: 네.
0: 증, 무언가를 새롭게 더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매우 옛날부터 불러졌던 복음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따라 부르기 쉽게 모든 리듬이 단순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다른 것 없이 같은 박자로 화성만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전에 제가 온갖 미사여구를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화려하게 뭔가 변주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게 되면
1: 네.
0: 어떤 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잠시 해봤고요. 매우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질 때부터 함께했던 오래된 그런 복음가이다라는 걸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역사의 어떤 그런 손때가 묻어있는
0: 네.
1: 그런 찬송가네요.
0: 네네. 그래서 오늘 하은 PD님과 제가 꾸며드리는 건 이 정도로 해드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찬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 네.
0: 2절, 3절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 이번엔 네. 교수님도 함께 불러주시나요?
0: 네. 그렇게 갑니다.
1: 좋습니다.
0: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약, 중강약 저희도 한번 살려보고요. 아멘까지 쭉 한번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이번에 그럼 부를 때는 원곡 가사대로 그대로
0: 네,
1: 쭉
0: 네,
1: 부를까요?
0: 네. 2절과 좋습니다.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0: 아멘. 서울 바하합창단의 음성으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요, 교수님. 저희가 지난주엔 되게 화려하게 무언가를 막
1: 그랬죠.
0: 했다가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담백하게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되게 이것도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1: 네,
0: 같습니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시점도 있고 또 필요할 때도 있죠. 늘
0: 맞아요.
1: 같은 것은 조금 무료함을 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 그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에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0: 아멘.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거, 찬송이라고 하는 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화려한 기교나 아니면 어떤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한 분을 진짜 나의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불러드린다면 이게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또 찬양으로 받아주시지
1: 아멘.
0: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 찬양할 때 어떤 분께서 저도 얇은 목소리를 보태어 함께
1: 어머,
0: 부르겠습니다라고
1: 너무
0: 하셨던
1: 감사드려요.
0: 8532번님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5226번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교수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어디서도 못 들을 오감 찬송가, 그저 감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1: 그러게요.
0: 1360번님, 짝짝짝 두분 목소리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교수님 되게 좀 특별하게 또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 있더라고요. 가진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특별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으시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극동방송에서 광고도 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 중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다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전에 작년에 방송국에 와서 함께 연주도 했었고요. 여러분께
0: 맞아요.
1: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피디님이 오늘 그래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다교 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생각했을 때 피디님이 주신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다교는 어떤 친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정말 뭐 통상적으로 밝은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요. 다교는 무언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물론 가끔 눈물을 보일 때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를 나눌 때도 있으나, 그것 이상으로 확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이상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추지 않습니다. 자칫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님들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걸 꺼려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한 지 10년이 이미 넘었고요. 처음에 우리 다교를 대했을 때는 저도 적잖이 어려웠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다라고 고백드려 봅니다. 아이가 저를 익숙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운 그런 사제지간이고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내고

고 있지만 처음은 결코 제 마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문을 열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런데 여러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교 얘기를 제가 방송에 살 수 있는 것도 다교와 다교 어머니의 배려, 또 아버님의 그 어떤 마음의 열림이 없고서는 제가 여러분께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는 8월 20일

0: 언제 몇 시냐, 정확히
1: 네네.
0: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전속 무료고요, 여러분. 다교의 기교를 보여드리는 자리도 뭐 일부분 맞긴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했나를 들려드리는 자리도 맞지만,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간 가졌던 편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어서, 그 토크 콘서트의 진행자로 제가 함께 한다는 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1: 네.
0: 발달장애라는 것은 물론 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양상은 정말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한 단체만 더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체 예술단과 함께 하고요. 그 장애인 그 문화예술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루체 예술단은 저희 후배 선생님이 운영하신 단체이기도 하고 우리 송승주 대표가 함께 하는데, 정말 좋은 일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금이도 필요하고요. 또그
1: 그럼요.
0: 과정에는 서류 작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도 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내년에 다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큰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나라고 생각하고 잘 대접하고 잘 보살피라고, 그
1: 아멘.
0: 사명을 다교와 함께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주회를 준비 중입니다.
1: 네. 이번에 교수님께서 또 직접 진행자로
0: 네.
1: 또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귀감이 많이 되고요. 저
0: 네.
1: 실제로 저는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다교양이
0: 맞아요.
1: 바이올린을 바로 이
0: 네네.
1: 스튜디오에서 연주하는 걸 제가
0: 맞습니다.
1: 봤잖아요.
0: 네.
1: 네, 보는데 그냥 너무 예쁜,
0: 맞아요.
1: 정말 너무 예쁜 소녀가
0: 네.
1: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와서
0: 네.
1: 열심히 바이올린을 켜는 그 모습이 천사
0: 참
1: 같았거든요.
0: 꾸밈이 없죠,
1: 네,
0: 다교가. 네.
1: 순수하고 맑은 게, 저런 거구나라는
0: 네.
1: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동일한 감동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네.
1: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0: 오는 8월 23일 주일 5시에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조금은 소외되어질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1: 아멘. 우리 5226번님, 여다교양 정말 축복합니다. 나도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중증 자폐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지라 우리 임수희 교수님 같은 분을 우리 아들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중입니다.
0: 함께
1: 하셨어요.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네.
1: 맞아요. 이 마음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맑고 순수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꼭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 말씀 전해드리면서
0: 네.
1: 이제 오감 찬송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좀 어떠셨는지요, 교수님?
0: 저는 오늘 다교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는 그런 제자들 중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만 저한테 보내실까요?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우선시 되어지는 아이들.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같이 갈수 없는 아이들만 순차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반대급부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돌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우리 아이를 간증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소재거리는 충분하니 방송이건 어떤 곳에서건 우리 아이의 얘기로 간증을 삼는 일이, 그 얘기인즉슨 우리 아이와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절반은 무슨 협박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제가 다른 거 잘할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교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교는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이 참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작년과 올해를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었고요. 물론 우리 아이가 그 사춘기라는 깊은 터널을 지나면서 가장 어려운 당사자였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여러분과 쉬운 클래식을 나누고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0: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있을 수가 없었었다고 이제 와서는 정말 고백을 드려봅니다. 다만 저를 살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뭘 했냐면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틀어놓기만 했어요. 듣고 싶은 방송, 듣고 싶지 않은 방송을 가리지 않고요. 그냥 틀어놓기만 했어요. 온 집에 극동방송이 그냥 들리게. 나의 차에서 그저 극동방송이 들리게. 제가 기도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근데 지금쯤에 와보니 여러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을 때 아이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까지 엎드려졌을 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에 여러 번 처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물론 아직도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고백하기로는 극동방송이 저를 살렸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요즘에는 극동방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 왜
1: 예.
0: 그 멘트 나오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1: 맞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을 살리는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지금 계실 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둘러싸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깊은 터널을 나아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어쩌면 쉽게 꺼내기 어려운 그런 또 이야기셨을
0: 그렇습니다.
1: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또 나눠주시고 응원의 말씀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비단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한분한 분의 마음에 박혀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저만 있어서 좀 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우리 교수님, 우리 그 목사님과 전송은 자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예,
0: 허전합니다.
1: 허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다시금 풍성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감 찬송가, 오늘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금방 갔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 지쳤다, 피곤하다 할 수 있지만 찬송하면서 지내다 보면 또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금방 가죠. 오늘도 이 하루를 그렇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끝곡은 같이 걸어가기 올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그 말은 포기는 없다. 낙심도 없다. 더 나아가서는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정도로 기도한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내게 혹 늦어질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다. 욥기서를 통해서 보니까 의인이 까닭없이 고통도 당하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악한 어둠의 권세의 작전에 속는 것입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바라며 참으며 값을 지불해야 믿음이 자랐던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수억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져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부유함을 꺼냈을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절대 낙심한다거나 실망하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 그것도 아니고 무할례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비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성장, 성숙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의 그 장벽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야. 질적으로 내가 무슨 변화가 되어서 나를 수리를 해서 고장난 나를 고쳐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똑같이 어느 누구나 다 예수가 길이 되시고 예수가 알파가 오메가가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공로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도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장착되되 그 장착된 힘이 쇠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게는 실패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서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낙심하거나 낙망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나를 낮게 본다, 나를 자존심 상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오직 나의 달려갈 푯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가는 거야. 누가 뭘 해도 아픔이 있고 홍과 육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지만 무엇으로 하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날랑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내가 귀에 가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가? 나 정도면 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겠지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측정 가운데서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볼 때, 아,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무게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뜻인지 나는 헤아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이라면 나의 생각은 땅과 같이 극단적인 차이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일할 때 뭐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 내 감정은 틀렸습니다. 내 이성이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이성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의 해석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범사에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미래를 나는 못 주지만 믿음으로 예언하며 선포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부요케 하시나니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부요케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예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은사 이전에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감정과 이성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요. 감정과 이성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돼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세상의 형편, 사정, 인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감정과 이성이 조작되고 있는데, 나의 감정과 이성이 뭐 되고 있다고요?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사정에 의해서 나의 감정과 이성이 조작되고 있다. 이것은 마귀 역사다. 우리는 문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만이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형편을 해석하고 환경으로 사정으로 해석할 때 결론이 뭐야?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나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빚노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니 나는 오늘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 욥이 해석해낼 수 없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해석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해석할 수 없었던 자기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사정을 돌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교훈, 믿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하시는 것일 텐데는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가 사는 생애를 볼 때 그의 감정과 이성을 제자들이 그들의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몰라요. 죽었어도 몰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서도 몰라. 율법 학자들도 제사장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할 줄 알아야 돼.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과 인내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 닦아주실 눈물들이 고이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낙심이 없고 낭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도 없고 오직 이것 대신에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그때가 언제일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지.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의 목적지는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시는 것인 줄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가 행여 멀어질까 내 안에 종교적 각성을 가지고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 형편과 환경과 사정을 통해서 일하는 악한 원수에게 속아서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저는 걸음을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율법으로 가르쳐서 그래야지 해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양심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심지어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시도록 내 양심을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만드셔서 나로 충성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셔서 신앙생활을 내가 목적을 정하고 방법을 선택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성경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되는 것 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존재로서 주께서 내 마음을 확장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데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었거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있는 만큼 여기서 나온 내가 아직 내가 부인되지 않는 만큼 그것이 신앙생활에 무거운 거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보내는 만큼 가고 내가 시키는 만큼 하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내가 시키는 만큼 하면 그만큼만 됐어.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키는 만큼만 하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생활하고 전도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내 짐을 담당하셔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만큼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면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과 봉사와 기도 등등 여러 신앙의 양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겁지 않아. 그것이 편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사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해서 따라가는 것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다만 나는 주님의 이끌어 주시는 것에 응답만 할 뿐입니다. 주님 100% 일하시는 것에 나의 작은 것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되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겠으니 나는 성령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00% 자신을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항상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조명할 때 그 눈으로 보고 그 현미경을 눌러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심을 따라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주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분에게 얹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의 상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교리주의자가 되고 여러분 교리주의자로 하면 무거워요. 이거 때가 되면 박살납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속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교리주의자여서 교리를 많이 알지 못해. 신학은 많이 알지 못해. 심지어는 성경도 많이 몰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레마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을 그렇게 살아들이는 거야. 성도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확인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로

하신 피조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누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누가 압도하냐면 성령께서.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의 압도하심에 화답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갈라져서 볼 때에 할례도 무할례자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속에 속한 존재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고백할 고백입니다. 성령님, 제가 잘 잤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하루도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은 혹시 있냐고 눈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담대히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 마귀가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성을 난잡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죠.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착념하지 못하도록 신앙이 원수 마귀가 조롱하죠. 맨날 모여 찬양하고 그러더니 그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나는 오늘도 생명을 얻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만들어져 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깨어 근신하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 상황과 형편, 사정, 감정과 이성이 이다는 한에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자연에는 혼과 육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자는 영이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 예수 믿는 자만 있는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혼의 영역의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니저가 생긴 거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신앙의 영역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사는 매니저가 생긴 거야. 혼의 감정과 이성적 영역에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말씀이라는 안경을 딱 혼에 장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미래가 예측되어지고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올 때에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을 혼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할 때는 다스리는 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분별이 세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만 아, 악한 영이 삼킬 용을 찾아 두루 다닌다 하더니 내게도 왔구나.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게 역사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가지고 번제단 사면의 피를 회막에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내게 근접하지 못한다. 선포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나를 손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내게 붓고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말씀으로 내게 일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무기로 삼고 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전투법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용을 찾아 헤매는 악한 어둠의 권세에 대적하여 이긴 자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이 인식의 체계 중요하죠.

0: 영적 전투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생각에서 벌어진다고요? 이 생각의 영역에 혼적 영역의 것을 가지고 와서 침투를 하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가지고 설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안경을 쓰고서 분별해서 싸우는 거야. 아니, 나는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으니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은 어떠하고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며 간다 하며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이것일지라도 아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얻고 부유하신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 선포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좌절, 낙심, 절망케 하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을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라. 낙심아 떠나라. 근심아 떠나라. 우울증아 떠나라. 여러분들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에서의 인정해 드려야 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지도 그건 잠깐 실수하는 것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돌입할 것이야.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를 할지도 낙심, 낭망, 절망, 두려움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7-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작은 베넷 저고리, 처음 받아온 상장 한 장, 서툰 글씨로 쓴 편지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아이의 것이라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 목사님이 소아암 투병 중에

8살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 예쁘게 길었던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아이의 잠자리에는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머리카락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주워 작은 봉투에 담는데 문득 이런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이에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을 하나씩 세고 있니? 나는 이미 그 아이의 머리카락의 수를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 앞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도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 내 건강, 미래, 내 힘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염려도 커지고 불안도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 심영진의 곡이었죠. 박우정의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그 목사님의 딸 이야기. 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근데 그 딸이요. 큰 수술과 또 여러 차례 항암을 거쳐 지금은 병원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머리가 다시 예쁘게 자라 찰랑찰랑거리는 예쁜 4학년이 됐다고 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이 나았다는 그 결과보다 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도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며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눈물 나고 때로는 지쳐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피아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두 곡의 찬송 고백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송을 통해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해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떠올려보는 거 그게 또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847번님이 요즘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도 잘 안 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그걸 또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좀 믿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5713번님이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예요. 우리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제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아, 또 아이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죠? 공감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셨고 9386번님도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주셨어요.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지만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겠죠. 오늘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더 해야겠다고 주셨습니다. 네, 손자, 뭐 아들, 딸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의 숙제 같은 거죠. 평생의 숙제로 이렇게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있습니다. 1203번님이 매일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라고 인사를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듣고 계시군요. 일하실 때 또 이 힘찬 찬양들로 더 즐겁게 오늘의 일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8845번님 샬롬 하영PD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처지고 힘드네요. 정말 더워서 힘찬 라디오로 휴가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시원한 찬양이 있는 곳 바로 이곳 극동방송 들으며 잠시나마 이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오 자유 신청해요 라고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신청곡까지 들고 이곳으로 휴가를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네 3968번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고 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고 무더운 날씨지만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또 축복의 문자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 자유 소리보기 3집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저희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혀

0: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뭐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버기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합창단은 나에게 체육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어린이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범서서부교회 진상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 기억하시겠어요? 진상원 목사입니다. 소망의 기도, 그 다음에 설교 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기억하는데 오늘은 복음 메시지 전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생님에게 좋은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진짜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왜 오셨는가?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죄 짓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안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더미, 불행이 더미더미로 얹히고 예수님 그런 이것들도 불안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불쌍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죽잖아요. 죽어도 좋은 데에 못 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형무소로 가는데 살다가 이 죄를 짓고 나면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땅의 형무소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좋은 데 갈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진짜 모르겠는데 백만 분의 일이라도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이잖아요. 한순간이면 눈 딱 감고 천년이든 만년이든 참고 견디면 되는데 성경대로 영원히 그런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선생님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편은 자기 사는 것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 편하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진짜 저도 말도 안 돼요.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편이 되는 디딤돌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구분하려고 하면은 나누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누는 분기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가? 다 좋아요. 첫째는 예수님 편이 되니까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도덕 교과서에도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이 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가르친 게 또 대단해요. 요즘 가정이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집도 많지만 이 문제는 일단 해결될 수 있어요. 세계 4대 성인이 가르친 걸 교회에서 매일 가르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그거 늘 반성하는 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똑같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이들이 효도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주는 거,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시절 세상 사람들, 특히 아내들이 교회에 폭발적으로 나온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에 예수 믿는 경주댁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술 먹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아들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변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이 아주머니가 기대가 돼요. 아, 우리 인간도 교회 가면 괜찮을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변해요? 마누라가 변해요. 남편 변화시키러 갔는데 마누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변해가지고 변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도 저 인간 지금 미쳤나 죽으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남편도 변해요. 아버지도 변하고 엄마도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애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행복한 가정이 되고 깨소금 팔고 참기름 파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에이 목사님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인간 있는데 그 인간은 안 그러던데요? 맞아요. 안 그런 인간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변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나도 목사지만 미치겠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 정도인데 안 믿으면은 아마 선생님 그 집 싸움하는 소리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의 몫이지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거나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똑같이 배우도 어떤 애는 신호등을 지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신호등 안 지키고 막 지나가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요. 자, 보세요. 살아도 이렇게 좋고 죽으면 더 좋아요. 목사님 죽고 나면 끝인데 도무지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못 믿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0: 번도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있잖아요. 보신 적 있어요? 무슨 색이든가요?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만 하든가요? 실제로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걸 알고 나왔겠어요? 몰랐습니다.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엄마 뱃속이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잖아요. 꾸미는 이야기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한눈에 반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러. 뜨겁게 뜨겁게 안녕하면서 헤어져요. 그 순간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메뚜기가,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게요. 하루살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일을 모르겠어요. 고민해 고민을 하다가 그만 하루살이가 죽어버렸어요. 약속한 장소에 메뚜기가 나와보니까 하루살이가 죽어있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깨구리하고 연애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찬바람이 불도록 매일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서로 헤어지다 되잖아요. 이제는 깨구리가 메뚜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그리고 헤어졌어요. 메뚜기가 내년을 할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요. 선생님은 아니죠. 선생님은 만나자 할 그게 없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건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100만 분의 1로 없다면 진짜 선생님한테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 편에 선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면 선생님 어쩌겠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안 믿고 지옥으로 갈 건지 100만 분의 1이지만은 가능성은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 살아서는 착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이 길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1: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실 것이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당신은 얻을 것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기 원하시는 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서류를 보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신청 서류를 보고 가장 좋은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저희의 말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 꺽, 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상하게 저는 그 글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운동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그 마음이 중요하듯 우리 삶도 어떤 상황에서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멘. 앞이 보이지 않아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샬롬.
0: 샬롬,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제가 오프닝에 중꺽마라는 네. 이 줄임 표현을 말씀드렸어요. 네, 네. 혹시 기존에 알고 계시던

0: 표현인가요?
1: 사실은
0: 네.
1: 몰랐는데요.
0: 네.
1: 어디서 본것 같긴 한데
0: 네.
1: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0: 그렇죠. 요즘에 또 줄임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요걸 보니까 중꺾 및 저희는 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가 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잘 품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다 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우리 모두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이유를 갖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음을 믿습니다.
0: 주여.
1: 지금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망적이고 큰 낙심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 역전시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간증하도록 만들어줄 재료가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1: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방송가족들 모두 더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 더욱더 큰 믿음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 기도팀에 전달이 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기다리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 합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665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길근 씨를 돕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길근 씨는 파킨스 환자인데요. 7년 정도 되셨고 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4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성경 공부 또 구역 예배도 참석한답니다. 격일로 심했다 덜했다를 반복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목사님, 7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하나님 정말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데요.
1: 네.
0: 또 격일로 심했다 덜했다를 반복하신다고 하니까 참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실지 마음이 참 좋지 않은데 목사님, 네, 위로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6652님이 돕고 있는 우리 박길근 성도님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6652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0: 네,
1: 여러 가지 뭐 계획이 계시겠지만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좀 믿습니다.
0: 네.
1: 이 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0: 아멘.
1: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영혼부터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을 시작으로 또 몸에 와 있던 이 병도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셔서 영육이 다 강건케 되는,
0: 아멘,
1: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6652님이 옆에서 도운 게 참 하나님께 앞에서 큰 그런 영광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0: 아멘.
1: 위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6652님을 요양보호사로서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참 고통 가운데 있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박길근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이었기에 우리 6652님이 그 옆에서 도우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동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사오니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제 그 육체도 건강해지고 범사도 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0: 의학적으로는 파킨슨 병이 그와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은 병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영혼을 건지신 것처럼 이제 육체의 그 연약함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1: 주여.
0: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그 육체도 구원받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

0: 해주셔서
1: 주여.
0: 그 몸을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세리 예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파키슨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치어다.
1: 아멘.
0: 주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의 근원부터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치어다.
1: 아멘.
0: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온몸에 아니면 정말로 새 힘이 생기게 해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박기른 성도님이 깨끗하게 고침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652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분명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박길근 님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70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짧지만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목사님, 재정의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만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목사님, 우리 7087님의 이 재정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얘기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1: 그쵸.
0: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087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1: 주님.
0: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애타는 것과 또 위기의 연속으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1: 주여.
0: 하나님, 우리 7087님의 그 삶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1: 주님.
0: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 7087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아니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 아니면 삶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있겠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차근차근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 너무 늦지 않게 제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존감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1: 주여.
0: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1: 주님.
0: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임을 그 하나님의 참으로 이런 우리 주신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7087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으나 하나님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오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오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으로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포그롭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7087님과 함께해 주시길 믿고요. 또 정말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우리 7087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제 시조카 명

0: 며느리가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딸이 불안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며 다시 교회에 나가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신랑이 필요한 600만 원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먼저 건강하게 딸을 출산했다고 네. 하시는데요. 며느리께서 우리 박수 한번 네. 축하의 박수를.
1: 축하합니다.
0: 아, 네, 이 네. 세상에 온 우리 시조카 며느리의 따님을 너무 축복하고요. 네. 아, 또 따님이 근데 이제 불안 가운데 또 있으시다고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신랑이 필요한 어떠한 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9507님의 이 기도, 가족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0: 주여.
1: 가장 좋은 곳으로 제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을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0: 주님.
1: 시조카 며느리 건강하게 딸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참 정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이 가정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무럭무럭 잘 자라 하나님을 위한 다음 세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욱더 큰 복을 내려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0: 아멘.
1: 아이를 양육해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0: 주여.
1: 또한 우리 9507님의 따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불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불안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그 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잘되고 형통한 그런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바라고 원하는 바 하나님의 참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꿈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주여.
1: 그의 삶이 하나님의 참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삶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영육이 다 강건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우리 9507님의 남편께도 필요한 만큼의 경제의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계신 모든 계획과 의도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며 이 사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적인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음을 온 식구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9507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영적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너무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853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변재원, 변정원 두 자녀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오늘 병영교회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빠지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두 자녀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녀뿐만 아니라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모두가 큰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네, 먼저 극동방송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하셨는데
1: 네.
0: 아마 돌아올 탕자 이 챌린지 통해서 또 돌아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우리 너무 귀한 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오늘 연합 수련회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병

0: 성령교회의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네, 참 극동방송이 있어야 될 이유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0: 맞습니다.
1: 네, 참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교회에서부터 벗어나 있거나 하는 신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0: 아멘.
1: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니 얼마나 정말 복된 사역인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멘. 네,
1: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8532님 소식 전해주신 대로 두 자녀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 교회 나가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을 세우시려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제 두 자녀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뛰어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0: 아멘.
1: 변재원, 변정원, 이 두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기반을 더욱더 하나님 든든히 하기 위해 좀 병영교회 연합 수련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미 예비되어 있는 연합 수련회인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첫날부터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매 순간 은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두 자녀의 마음들이 성령의 불이 붙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0: 아멘.
1: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깊이 경험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약속된 성령의 기름을 두 자녀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탁월한 주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0: 아멘.
1: 뿐만 아니라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젊은 아이들 주님께서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주여.
1: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10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그 큰 부흥이 이 연합 수련회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죽어낼 그런 사명의 불타는 그런 일꾼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령의 불이 아니면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0: 주여.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렇게 수련회 갔던 기억이 기억에선 조금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느낌이 꼭 남아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우리 병영교회 연합수련회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저희도 그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잘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 곡 함께합니다. 쉐카이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128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4612님께서는요, 울산 동광교회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울산 동광교회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요, 교육 간사들에게는 학자의 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신앙교육이 이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성경학교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어서 1287님께서는요. 다음 주 중고등부 수련회에 갑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며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0: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방학 시즌이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울산 동강교회와 또 이 울산에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교회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참 두 기도 제목 다 저에게는 참 너무나 감사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기가 어려운 시기에
0: 네.
1: 유치부 성경학교 너무 감사하고요.
0: 듣기만 해도 너무
1: 네,
0: 기분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다고 해서 참 네.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유치부 성경학교 하니까 잠깐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1: 제가 학생 때 저 미술반을 했었는데
0: 네.
1: 제가 유치부 선생님 하면서요.
0: 네.
1: 그 악보 유치부 노래 악보를
0: 네.
1: 그림으로 제가 다 그린 적이 있어요.
0: 직접요?
1: 네.
0: 와.
1: 옛날엔 다 그렇게 했었어요.
0: 그쵸. 뭐 PPT나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
1: 네.
0: 보니 그쵸.
1: 궤도에다가 다 그려서
0: 와.
1: 했었는데.
0: 네.
1: 아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사역하면 꼭 그 아이들 중에
0: 네.
1: 뛰어난 주님의 일꾼도 많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네.
1: 자, 위에서 두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할게요.
0: 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4612님 기도 요청한 울산 동강교회 유치부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학교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0: 주님.
1: 기도 제목마다 붙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0: 아멘.
1: 교사들도 성령 충만하고 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0: 주여.
1: 정말 선지동산과 바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 그곳에 정말 성령님이 참 함께 하심이 모두가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이들에게도 성령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교사들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앞으로 온전히 드러날 정도의 성경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0: 주님.
1: 단순한 행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학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거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아이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0: 아멘.
1: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0: 주여.
1: 성경학교 내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0: 주님.
1: 선생님들을 알미야참으로 피곤함 없이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0: 아멘.
1: 아이들도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미야참으로 뜨겁게 알미야참으로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0: 주여.
1: 이 무더위에 아니면 참 더위도 아니면 참으로 그 아이들의 그 열정을 아니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씨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1287님의 중구동부 수련회도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0: 주님.
1: 이곳에도 아니면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이미 하나님의 어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주여.
1: 가장 하나님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이 시기 사춘기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0: 주여.
1: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뜨겁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수련회 내내 역사에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이 시간을 통해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은 내일 또 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54국에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

학자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 541국에 3990번, 지역번호 042 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6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목회자인 군선교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선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3일부터 4일 동안 경기도 안양 성결대학교에서 2026 예성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생수 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중진화가로 성장한 이달의 작가와 어머니 문성자 씨의 30년 신앙 여정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1년차 총회장을 역임한 백장흠 하누리교회 원로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대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신분 목회자인 군선교사의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군선교사 4명 중 1명가량이 이미 정년을 넘겼거나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원자가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군선교사는 모두 450명으로 이 가운데 만 65세 정년 대상

0: 상장자와 정년 초과자가 전체의 23.6%인 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세를 넘어서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인원도 12명에 이릅니다. 교단별로는 예장 통합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장 합동 17명, 기독교 한국침례회 13명 순이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양재준 총무는 후임자를 채우지 못해 정년이 지나도 사역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열악한 처우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체계적인 파송과 후원 시스템이 부족해 상당수 군선교사가 사실상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 성직자 지원 가능 연령을 현행 56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3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성결대학교에서 2026 예성 전국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최현 목사와 최창수 목사, 서종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전국의 예성 청소년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독려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주제 강연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기량을 뽑는 예성 갓 탤런트와 방탈출 미션, 워터밤 등 다음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오는 15일 청년들을 위한 연합수련회 더 웨이를 개최해 말씀과 교제 속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세우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시민과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전국적인 생수나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구세군 본영 7개 부서 직원들은 어제 광화문역과 아현역, 서대문역, 충정로역 등 서울 도심 4개 거점에서 시민들에게 생수 2,000병을 직접 건네며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인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영덕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약 2만 병의 생수를 전달하며 무더위 속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구세군 관계자는 폭염 속 짧은 이동도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생수 한 병이 더위를 식히고 하루를 응원하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중진화가로 성장한 이달의 작가와 어머니 문성자 씨의 30년 신앙여정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문성자 씨는 두 자녀의 발달장애 판정 속에서도 신앙의 평안을 바탕으로 매일 밤 감사기도를 드리며 딸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서툰 말 대신 색채로 세상과 소통해온 이달의 작가는 개인전 13회와 단체전 250여 회를 개최하고 교과서 작품 수록과 함께 올해의 장애인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 씨는 백석예술대 재학 시절 수업과 체플을 함께하며 딸의 세례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성자 씨는 한국교회가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전시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해주는 청지기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01년차 총회장을 역임한 백장흠 하누리교회 원로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백장흠 목사는 지난 3일 향년 84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어제 발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인은 경북 태촌교회를 시작으로 인천 도원교회 등에서 목회를 전념했고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20년간 사역하며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12년 은퇴 후에는 가나 자비량 선교회를 창립해 부흥 집회와 목회 상담 등 자비량 선교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바람결이 한결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낮에는 강렬한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경우 모자나 양산으로 곁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추를 앞두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말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갈 전망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수 시점과 지역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0.

0: 11도, 습도는 58%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아은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좋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 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 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 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 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 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 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 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는 지난 소식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까지 러시아에 배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북한이 미사일만 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위한 병력까지 함께 보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무기와 군사인력도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향하는 걸음 뒤에는 북한 주민들의 눈물과 생명이 있겠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쓰여야 할 자원이 무기로 만들어지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낯선 땅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해피데이 북한 땅을 위해 또 전쟁터로 내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보혈의 은혜가 녹아있는 그 생명의 길이, 평안과 사랑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기도의 한 줄 또 소망의 한 줄로 오늘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와 주세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 그리고 소망의 한 줄, 또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1675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북한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가족분들 모두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겨주신 청취자분의 기도처럼, 그리고 처음 읽었던 이 문자,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전쟁이 끝나지 않길 소망한다는 이 소망과도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한반도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수한 생명의 희생이 없기를, 정말 보혈의 은혜가 이 곳곳의 모든 곳에 덮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울림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날씨가 너무 더운 부천에서도 이렇게 출석 인사 주셨어요. 휴가를 맞아서 집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소식이 전파를 타고 오늘도 강력히 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

마음으로 기도의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 아멘. 복음의 소식이 극동방송을 통해 24시간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소식이 그곳에 강력히 전해지고 강력히 역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 9342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주셨어요.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 북한이 고향인 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주었어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결혼식도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축복의 소식을 한 번 더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9342님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 그리고 신청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 상식 퀴즈를 하나하나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이 퀴즈를 나누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보는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파병 규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파병을 나가는 군인에게조차 어디를 가는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경우까지 있어서요.

북한 내부에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부는 위성사진이나 정보 또 소식통이나 포로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파병 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누적 병력 규모는 이렇다.

영역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명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냈는지, 몇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을 그 전쟁터로 보냈는지, 1번 약 2천 명, 2번 약 2만 명, 3번 약 20만 명.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몇 명의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군인을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 파병을 했는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천 명일까요? 2만 명일까요? 20만 명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퀴즈를 풀면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니까 여기 정답이 다 보이네요 하셨는데, 어플리케이션 함께 나누면서 많이 나오는 답변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3번인가요? 지금 현재 부산 해운대 중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1675님 반갑습니다. 20만 명일까요? 아니면 2212님이 보내주신 2만 명일까요? 3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하시면서 0832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 위성사진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정도를 보냈다, 이 정도를 파병했다라고 하는 요 규모는 2천 명, 2만 명, 20만 명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올려드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어노인팅의 날마다 찬양 함께 했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려봤어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는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될지, 2천 명일지, 2만 명일지, 20만 명일지.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하시면서 2만 명을 도전해주신 6138님도 계시고요. 20만 명일 것 같아요.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0229님도 도전해주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지만 우리 한반도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전쟁이 끝나길 소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도 많은 인원인데 2,000명도 많은 인원인데 정답이 그나마 1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156님, 그쵸. 2,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0명이길 그나마 2,000명이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8674님도 보내주셨어요. 2만 명 그 이상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369님, 이게 수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지만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또 그리고 증언을 종합해서 이 정도 수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2천 명쯤일지 2만 명쯤일지 3만 명 그 이상의 20만 명쯤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8890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 함께 했습니다. 1번이 그나마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사의 규모 2,000명, 2만 명, 20만 명을 보기로 내드렸는데 정답은 약 2만 명. 2번이 정답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새싹회원이신 7730님이 보내주셨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호화롭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나,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2번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자 한자에 그 짧은 시간에 묵상한 그 마음을 잘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이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가 되고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기도의 그 소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113님은 2만 명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사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병을 멈추는 게 참 중요하겠죠.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 기도합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통일 배우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병을 멈춰주시길, 전쟁을 멈춰주시길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마음과 기도를 도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 하나하나를 주변에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마음을 더 모으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선정을 해야겠죠. 613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7730님도 함께 드리고요. 우리도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2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갔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2401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한 만여 명 정도 파병 병력을 추정을 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약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2만 명 정도가 러시아 전쟁터에 파병이 됐는데 그럼 몇 명 정도가 북한 땅에 다시 돌아왔을까요? 이 수치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전사자가 있는지, 이 부상자가 있는지의 수치도 알려진 게 없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터에 가는 우리 북한의 청년들에게 러시아 전쟁터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실전 연습을 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병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정보가 거의 없는 와중에도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몇몇의 숨진 군인들의 가족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 지도자가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고 평양에 있는 대로 초청을 해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됐죠. 물론 전사자의 가족들 모두에게 알린 건 아닐 거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와중에도 북한이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라고 자랑하는 이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권. 2번, 개인 승용차 지급. 아파트에 입주를 시키는 것일지, 개인 승용차를 주는 것일지. 그리고 3번, 외화 1만 달러 지급. 평양의 신축 아파트, 개인 승용차, 외화 만 달러. 참 이 보기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오늘의 두 번째 퀴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9016님의 신청 찬송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할 텐데요. 샵 1069번으로 찬양 함께하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선정을 통해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문제가 러시아로 파병된 전장에 파병된 우리 북한 군인 가운데 전사한 군인 가족 일부에게 제공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1번 평양 신축 아파트 입주일지, 2번 개인 승용차를 지급할지, 3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외화 만 달러를 지급할지. 오물정 1069번으로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게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속히 복음 통일, 평화 가운데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시면서 사구 이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조금 더 기다릴게요.

정답 1번 신축 아파트 한 채이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0360님 정답을 적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목숨이 값으로 매겨진다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도 북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니 민족의 비극이네요. 이렇게 파병의 연속인 우리 민족이라니. 1951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입주권 이거 받고 위로가 될까요? 3495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지금 남겨주신 것처럼 1번 평양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던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지도자가 유가족과 함께 평양 한 신축 아파트를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몇 가구가 입주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죠. 전사자가 한 기관에서는 600명, 또 한 기관에서는 수천 명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 저희가 이 마음을 상황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군대에 보낸 자녀들이 파병을 간지도 모르는 부모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또 파병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던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이 외화벌이도 꺼려하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전쟁에 희생되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던 6330님의 마음처럼 그리고 평양 입주 정답 보내주시면서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무엇으로 위로가 될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라는 이 소망 5076님의 소망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와,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선정을 방송 끝나고 한꺼번에 하고 문자 드릴게요. 오물정 1069번으로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주소 입력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곤 하는데 한민족으로 부르신 북한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관심이 없을 때도 많고요. 이렇게 상식 퀴즈 정보들 소식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들고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중보자로 바로서게 소망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 541국에 3990번 지역번호 042 541에 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에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에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중에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그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수가 아주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원래의 본업이었던 어부의 직책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 그물만 거둘 수 있을 뿐이었죠. 허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숯불로 물고기를 또 떡을 요리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불러 이야기해 주시지요.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숯불 앞에서 추위를 막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세 번을 물으시죠.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추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횟수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심으로써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에 대해서도 세 번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목자로서 교회와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에게 공식적으로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복된 베드로가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이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치 있고 복된 길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합당치 않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곧 사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순종하게 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된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된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스스로 띠를 띠었다. 자기 삶의 방향을 자기가 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뭐 젊은 날의 삶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언장담하고 결심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패기 있게 자신감 있게 당돌하게 사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젊음의 특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20대 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대학에 가니까요, 막 지성인이다, 너는 지성인이다, 민족의 미래가 너에게 걸려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라도 된 걸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뭐 다 알 것만 같았습니다. 뭐든지 도전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너무나 큰 자기 중심성이었더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자율성이 강한 그 모습이 사실은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늙어서는 삶이 달라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말씀하는 거죠. 외부의 힘이 강하게 너에게 결박을 할 거라는 거죠.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럼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될 거다,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여러 번 예고하셨지요. 그리고 그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만찬 자리를 떠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도 그런 죽음을 죽을 거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자리로 나아가렴 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가요, AD 100년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게 된 독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보면요. 또 로마의 클레멘스가 쓴 클레멘스 1서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서기 약 64년 정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할 때에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스승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으로 죽는 게 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또 기록이 남아있지요. 너가 나를 닮아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거라는 것은 은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비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질 베드로의 피 묻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수치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온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헌신적인 사역과 십자가의 순교의 길로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던 겁니다. 저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요, 베드로가 이 끔찍한 순교에 대한 예언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자신의 결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오히려 묵묵히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돌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순교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쳐서 십자가 죽음을 피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나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을 건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내가 뭐 교회 돌보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말년돼서 십자가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간단한 말씀이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일평생 순종해서 삶으로 순종했고 또 죽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적인 성숙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끝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30년 동안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남의 길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숭고하고 무거운 순교의 사명을 받았지요. 그것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지요. 20절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세하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질문을 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어떤 질문했습니까?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이 시점에서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요한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던 독생자와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특별한 영적 친밀감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미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적인 친밀감과 매우 닮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웠다, 예수님 마음을 잘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가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얼마나 권위가 있으며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해주려고 한 거죠. 또 하나는요, 최후의 만찬 때에 베드로가 배신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그런 부탁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요한과 베드로는 너무나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의 그 가시밭길 미래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 요한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던 겁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게 된 거죠. 자기의 미래를 알고 나니까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 반, 비교의식 반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생명의 삶에서 처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는가? 다른 사람도 나처럼 어려운가? 혹은 나처럼 복을 받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영수는 어떤가? 철울수는 어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지요.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그 길 가야 됩니까? 저 친구는요? 저 친구는 그 길 안 갑니까? 왜 편한 길 가는 것 같습니까? 왜 나만 이 길 가야 됩니까? 저도 저 길 가고 싶은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그 요한은 이 땅에 살게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마라. 그냥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엉뚱한 루머가 퍼졌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그 엉뚱한 루머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성도들 사이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밖으로 새어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근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단다. 에녹처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단다. 영생한단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진 거죠. 상당수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개념이 교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정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믿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요동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또 복음의 대적들이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봐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는다며, 요한은 죽지 않는다며, 근데 요한이 죽었네, 예수님 아직 재림도 안 했네, 예수님 말씀 엉터리 아니냐, 교회 가르침도 다 가짜 아니냐, 복음이 공격당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각각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섭리는 다 다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해명을 해준 것입니다. 성경은요,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사도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의 사역이 더 위대했다, 베드로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 더 위대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요한과 다른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자기만의 사역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를, 여러 교회를 목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순교의 피를 흘렸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목회자와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했는데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고 오래 장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반모섬, 영어로 팻머스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했지요. 거기에서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다가 계시를 받아 또 성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던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 다섯 개의 책을 남겼던 겁니다. 역사적인, 신학적인 증언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신학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역사가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교회가 나뉘어도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당파가 나뉘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나뉘는 것은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죠. 자신의 사명과 남의 사명을 비교하고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 사명인가? 무엇이 더 사람들에게 눈에 더 띄는가? 무엇이 더 영향력을 가지는가?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런데 더 관심이 가 있으면요 똑같이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의 순교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장수와 성경 지필도 사용하신 거죠. 모두 다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의 건강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의 사명을 남의 사명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열을 가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다, 가장 소중하다,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다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순교를 통한 목회자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는 장수하면서 진리를 기록하는 신학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다른 것입니다.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적 아래 우리는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타인의 사명과 결말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사명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사명과 비교해서 아, 저 사명 편하네, 저 사명 더 돋보이네,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건강하고 친밀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거나 의식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한한 인생을요 무한한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위대한 복음서를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권위를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론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역할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한 복음의 진실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4절은요 21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후에 대답을 요한이 기록해 넣은 것이 바로 24절인 거죠. 대답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게 바로 21절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죠. 저자 요한과 모든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지고 자기의 귀로 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25절에 도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았다면 아마 과장이 심하다라고 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온 세상이 다 차도록 그 책이 많을 정도로 예수라는 분이 행적을 행했다고 적당히 과장을 해야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안다면 우주를 지으셨고 지금도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주의 왕이심을 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진술에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지혜와 높으신 사랑과 행하신 구원은요 종이와 잉크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이 우주를 지금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종이와 잉크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요 빠짐없이 기록해서 책으로 만든다면 우주 전체라도 그것을 담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은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끝이 없는 승리와 다함이 없는 능력과 제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탄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송영, 독소올로지, 찬양하고 송영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이 요한복음을 마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자기 실력이나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끝없는 영광과 존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는 무엇만 남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껏해야 작은 종이컵과 같습니다. 담을 수 있는 물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컵과 같은 존재로 망망대해를 퍼서 바다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지요. 얄팍한 생각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무한하신 은혜의 바다에 유한한 나 자신을 남김없이 던져 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만으로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만을,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무한하신 창조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사는 방법인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던 사도 요한과 같이 철저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걸작품을 그려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 책임감이 생기지요. 점점 남이 나를 띠띠워서 데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조금 조금씩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나 극단은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만 내 정체성이 규정되면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욕망만을 위해 나 중심으로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죠. 그분 중심에 그분이 메워주시는 띠를 띠고 살면 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나를 가장 잘 아시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땀을 흘리게 되고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보람된 눈물을 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애쓸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즐겁게 이루며 살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겁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남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비교하지 마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즐거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나의 이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지휘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영광과 존귀한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늘도 즐거운 목요일, 뜨겁지만 또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지금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했던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또 예배자로 복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깨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소,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만 더 뜨겁고 또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또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또 만나는 그런 라디오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되는데요. 샵 1069 오물정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요즘 곡도 좋고 예전 곡도 좋고,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그 곡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곡을 내가 참 눈물로 불렀다, 그런 찬양곡도 신청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뜨거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 너무 더워가지고요.
0: 예. 네.
1: 예, 시원한 데만 찾아서.
0: 시원한 데만 찾아서.
1: 네.
0: 오늘 근데 가장 또 시원한 곳을 오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시원합니다.
0: 스튜디오 시원하고, 네. 또 찬양 부르면서 또 마음 시원해질 수도 있고요.
1: 네.
0: 네. 자, 우리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마음껏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건반에 또 유찬양 자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0: 곡은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사실 좀 울컥하고요.
0: 네.
1: 오늘 부르다가 또 울컥하지 않을까.
0: 예. 그러게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했었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막 1대1로 막 기다리고 있고, 품어주는 것 같고, 막 위로해 주실 것 같고, 인수야, 너 와.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딱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뜨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요.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겁고 힘든 여름철이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육 간에 건강함 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지금 멀리 떠나 있는 분들 계신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 아멘.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또 건반의 유찬양 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간판 이름도 은혜롭네요. 은혜 받습니다. 1816번님 비롯해가지고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운전 중입니다. 차에서 예배 드려요 라고 0824번님 이렇게 처음으로 오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부산입니다. 라디오 찬양 예배 통해서 은혜롭고 벅찬 감동돼서 새끼라에서 귀한 시간 되렵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로 섬기는 분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찬양이 흠뻑 적시면 힘들 때나 아플 때나 많은 위로가 돼서 새끼라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들려주시면 은혜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신청곡이 있나요? 신청곡이 안 보이는데 신청곡이 안 보이네요. 아무튼 우리 부산에서 라디오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0720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새끼라, 많은 영혼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9016번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우리 권사님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1: 네.
0: 곡인가요?
1: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입니다.
0: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 이 곡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옛날 곡인데도 지금 불러도 너무 가사도 좋고요 멜로디도 좋고요. 또 이렇게 또 저도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찾을 때가 많아가지고 찔릴 때가 또 많아요. 왜 이 곡 고르셨어요 권사님은?
1: 저도 찔릴 때가 많아서
0: 헛되고 헛된 것들
1: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또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구해보고 또 다시 넘어져도 다시 또 구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0: 이 가사의 고백에 보면요,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1: 아멘.
0: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1: 네.
0: 우리가 지금 덥다 하면서 찬물 엄청 찾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목마름인데 그거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잖아요.
1: 아멘.
0: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0: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사연들 샵 1069 우물정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도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주시면 함께 우리 권사님과 함께 저희는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소리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0541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첫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어플로 듣고 계시는 1799번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오셨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찬양의 귀가 열리게 하소서.
1: 아멘.
0: 와, 사방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되게 하소서. 9016번님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0: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신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한 분이 계셨었는데 아까 어디 있었죠? 권사님? 나의 등 뒤에서 계셨는데 자, 그런 제가 찾는 동안 자, 5094번님
1: 네. 대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주로 휴가 와서 휴가 잘 보내고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은혜의 찬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대구에서 제주로 휴가를 가서 또 휴가를 또 보내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또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은혜 받았던 찬양 감사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8413번님 그때 받았던 은혜 감격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라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우리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셔도 좋고요. 자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시죠.
1: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덥다고 우리가 다 미룰 수 없어요. 예배도 예, 안 됩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혹시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찬양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14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또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은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나 그리고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세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물이 난대요.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시네요.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지금 수리하여 오신 비사님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라고. 뭘 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에어컨이나 그런 기사님이신 것 같아요. 7435번님으로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5001번님도 지난 주일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넘쳤다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벅찬 기쁨을 상상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청곡 가운데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곡은 내 평생 살아온,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또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참이 깊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라. 예,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소리 내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아멘.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찬송가까지 같이 네.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했어요. 0715번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권사님.
1: 세 번째 골수이식 받으러 입원해 있는 친구 양양이를 응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도 6년간의 긴 항암 치료가 지치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0: 아멘.
1: 좋습니다.
0: 아유, 그렇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2671번님 오늘 사연 처음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차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신대요. 휴가여서 라주 한수지에서 쉬고 있습니다. 또 휴가 중에 또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네요. 2671번님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이 아플 때 일어나 걸어라 울면서 많이 부르고 치료받았대요. 우리 6일

0: 51번님도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536번님.
1: 오전 진료 때 아직 아들의 폐 종양이 좀 더 커졌다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모두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며 위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이고 그러셨구나. 지금 그 소식 듣고 많이 많이 실망이 되셨겠어요. 우리 2536번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을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오늘 이제 신청해봤는데요.
1: 네. 네.
0: 예전에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애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 밤에. 네. 옛날 수련회 때 지금도 그렇지만 네.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기도인도 하시면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봤거든요. 네. 제가 막 옆에서 막 방언 터지고 네.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를 제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 가서 이 찬양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기도를 막 애들을 시키는데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도 하고
1: 은혜가 됐겠네요.
0: 근데 내 앞에서 그 몇십 년 전 내 친구들이 경험했던 거를 애들이 앞에서 딱 경험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애들이 막 울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네.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제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막 우리가 이거 찬양을 막 반복해서 부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랑. 이 찬양을 참 불렀던 그 여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지금 어디선가 그 친구들 잘 살고 있겠죠. 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수련회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어느 여름이 생각나신다고, 우리 아이들도 며칠 전 수련회 다녀왔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났을 거라 믿어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둘째 딸이 오늘 수련회 떠났거든요.
1: 아, 수련회 기간이죠. 네,
0: 수련회 기간입니다. 네. 저도 이제 참 기대가 되고, 아, 참, 딸이 뜨겁게,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 네.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있거든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좀 전에 떠났는데, 어떻게 그런 늦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네. 어렸을 때 그런 여름성경학교나 수련회 경험이 없으시죠?
1: 지금 이제 저희 아들 낳기 전에는 중고등부 찬양 이렇게 인도하면서 또 그런 모습을 봤고,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니까 예, 너무 예. 궁금해가지고 막 몰래 가서 보고 막 그랬는데,
0: 그러니까
1: 제 기대와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너무 또 잘 적응하고 또 은혜 받는 모습들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디나 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이번에 참 여름 사역 들 지금 끝난 교회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교회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꼭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1: 네.
0: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만났고, 지금은 환갑의 나이에 전남 장흥에서 사역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싶다고 3476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을 신청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여름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정말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 아니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그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이 무더운 날 찬양으로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 새께라 감사합니다. 4527번님,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나무 아래서 물을 뿌려주면서 찬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게 그림인 줄 알았는데,
1: 진짜
0: 이
1: 찍으신
0: 진짜
1: 사진인가
0: 찍으신
1: 봐요.
0: 사진이네요. 와.
1: 과수원을 하시는
0: 그러니까
1: 것 같아요.
0: 과수원에서
1: 네.
0: 푸르른 우리 이파리가 정말 많은 이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으셨네요. 물 많이 드시면서 그래도 건강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좀 더운데 지금.
0: 그러니까 4527번님. 8708번님 아들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
1: 저희 중학생 두 아들도 내일부터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둘째가 축구하는 학생 선수인데 훈련을 빠지고 가는 것에 감독님의 질타와 팀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럼에도 수련회를 선택한 아들에게 꼭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길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 우리 또 아들 있는 또 권사님이어가지고 그런지 또 사연이 있다가 지금 울컥울컥 하시고 지금 우시느라고.
1: 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훈련을
0: 와.
1: 빠지고 수련회를 가다니.
0: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막 수련회 때문에 학교 막 빠진다 그러고 보충수업 빠진다 그러고 막 선생님하고 막 대치하고 막 수련회 가려고 어떻게든 막 그런 친구들 많았는데 막 부모님 몰래 막 가기도 하고 지금은 가라고 해도 막안 가는 경우도 많고, 예.
1: 맞습니다.
0: 정말. 왜냐면 수련회 때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가지고요. 예. 이런 좋은 기회 때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이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인 우리 목사님 생각하니 눈물 나요. 0800번님. 예, 이렇게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계십니다. 35년 전 언니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 에서 방문하러 갔었는데, 한인연합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신다면서, 0529번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978번님, 찬양으로 답답한 마음도 뻥 뚫리고,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청곡 가운데서 십자가 그 사랑 이 곡으로 오늘 라디오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요. 건반의 우리 유찬양 자매 함께 해주셨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죠.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남은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은 결단을 늘 마음에 품고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품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실패와 넘어짐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복분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몸을 쉴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죄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낼 때마다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기아씨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이소스 모범제일교회에

이규성 장로님이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온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녀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절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반려견 1,500만 시대라 가족같이 지내던 사랑하던 반려견이 먼저 생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건강하게 지나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파산하기도 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겼던 사람이 배신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가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 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웨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웨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터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웨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아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기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기아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기아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님의 평안함을 가져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호레이쇼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뉴욕 트로이시에서 1828년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를 열심히 섬기는 독신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고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생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됐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서자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던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0: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 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로호의 승선에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일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갑섬 로건호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억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타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전보를 받아든 스페퍼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콧바를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늘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넴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갑판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이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절을 짓습니다.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에서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었는데 뭉게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를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스피프드 씨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인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 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 6181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앞에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뜻 위로 걸어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마커스의 찬양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웨이옴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로 오늘 같이 걸어가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연일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 느끼는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계속해서 0524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메들리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을 들으며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방송 가족들이 많지요. 그분들은 극동방송을 좋은 영적 친구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여기 또 아주 특별한 우정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쟁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얘긴데요. 당시 미국 해병대 종군 기자였던 고 로버트 모지어 기자는 강원도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에 15살 남짓이던 어느 한국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킴이었는데요. 전쟁 폭격으로 집과 아버지를 모두 잃었지만 또 모지어 기자를 도와 열심히 사진 촬영을 함께하면서 그 참혹한 전쟁터 속에서도 서로를 가족처럼 깊이 의지했다고 합니다. 1952년 여름에 부대가 철수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모지어 기자는 세상을 떠났고 그를 대신해 그의 아들인 모지어 씨가 킴이라는 그 소년을 꼭 찾고 싶다며 국가보훈부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가슴 뭉클하면서도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아름다운 그런 얘기죠. 혹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서 왠지 그 킴이라는 소년, 내가 아는 어르신 얘기 같다,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다, 나의 지인 이야기다 하시는 분은 제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극동방송이 또 이런 사랑의 징검다리가 된다면 참 좋겠죠.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답장으로 관련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 소년은요, 19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난 분이고요, 강원도 홍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집이 폭격을 맞아서 강원도 홍천에서 북동쪽 떨어진 어떤 지역에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35년에서 37년 사이에 태어나신 김씨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마 지금은 80대 후반이시거나 90이 넘는 나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전쟁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워주었던 이 기적같은 이야기,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우정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사연이 연결되고 완성되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면 참 좋겠네요. 찬양 이어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택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는 데 도덕적 힘이 있었다고 암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5%도 아니고 99.9%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의 인간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복음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메시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주권과 로마서 10장의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로마서 9장에서는 구원의 신적인 측면을,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의 인간적인 측면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한하기 때문에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이룹니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에 근거한 의인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의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잘못된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관리처럼 말입니다. 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더 임무를 주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부자 청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슬퍼하며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유한 청년을 첫 번째 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첫 번째 계명조차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를 원한다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문맥상 이것이 5절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른 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사슬의 작은 고리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 사슬이 끊어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의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깨닫지 못했고 오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최대한 잘 지키면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로마서 10장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세면용 수건이 아닙니다. 거울이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씻어줄 수는 없듯이

0: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줄 뿐 죄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의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둘째, 믿음에 근거한 의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믿음에 근거한 의가 율법에 근거한 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신명기 30장의 여러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신명기 30장의 예언적 맥락에서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일은 찾기 어렵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의 길에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데려오기 위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찾아 다시 불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으니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 교사이거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은 함께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믿음의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셨거나 당신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죄 기록을 보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기록부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의 기록을 보십니다. 이것이 믿음에 기초한 의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집니다. 12절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분을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주제권 구원에 대한 논의의 핵심 질문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만 할까요? 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기도 합니다. 예라는 답은 구절 말씀처럼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라는 답은 구원받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100%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님을 100%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요? 분명 저는 그럴 수 없을 것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 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이 덥다 못해 뜨거운 날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여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기도 하지만 몇몇 기후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에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올라가고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이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역시 주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로 시원한, 영육간의 시원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먼저 송정미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다윗의 노래가 부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런 해도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기억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런 날이 그 전에는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오늘이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세요? 또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개, 목사님 자랑, 성도님들 자랑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윌러브의 찬양이었고요. 풀 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역대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반열, 서열, 질서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제사장들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는 반열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했습니다. 정결해진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일제히 일어나서 크게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감동, 또 감동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 이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에 하늘 하나님은 결코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서열을 다 뛰어넘어 주만 향한 정결의 찬양을 받으시려 쉐카이나의 구름, 곧 영광의 주 날개로 들어오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영광으로 다 덮으실 때에 그 하늘을 모두가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날개를 펼치시며 임하시는 주여, 그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오시도록 모든 것을 넘어 주만 향하는 순절한 정결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아멘.

마커스의 찬양으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주님이시지요.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자, 찬양 세 곡 이어집니다. 한웅재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손영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리고 김도현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세 곡 함께 하시죠.

너의 숲에 조용히 나와 김도연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털어놓고 내려놓고 또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하루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입추입니다.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바울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내려놓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즉 경제적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의 이 당부를 기억하며 순수한 동기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레이스 싱어즈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강명식의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강성식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도 늘 순수한 동기로 노래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이 순수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들,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3271번님께서 문자 주셨었는데요. 양산에 살고 계신 승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 찬송으로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방방곡곡에 애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양산에서 3271번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기쁨의 강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싱어즈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준모 남궁성옥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주리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유턴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리고 이지연의 나의만 받으소서 듣고 오셨어요. 다음 찬송은 신청 찬송입니다. 1070번님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신청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이 가사 묵상할 수 있도록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샵 9330 문자 메시지 우리 1070번님처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송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한웅재의 일상,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루하루 가운데 순수한 동기가 늘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찬양으로 순수한 동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앞에 있는 12장과 뒤에 나와 있는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은사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랑해라는 그릇에 담아서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기보다는 은사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장은 어디일까요? 예, 눈치가 있는 분들이죠.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직접 세어보니까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라는 말이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 맞죠. 3주 만에 요한일서 설교를 재개하기 때문에 지난번 설교를 좀 복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두꺼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뭐 당연합니다. 저도 설교문을 다시 들춰보고 제가 3주 전에 이 설교했구나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기억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기원, 출처, 토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을 해야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같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사역하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내가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앞에 제대로 한번 쓰러져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한 교회는 교회 이름도 아예 사랑의 교회다. 그렇게 붙여놓았고 본당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를 예쁘게 디자인해가지고 예배당 앞에 떡 붙여놓았어요. 그 교회만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담임하는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멋진 문장도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엄청난 말씀임. 도저히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말씀임.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두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고 합니다. 원수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늘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늘 청개구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원수 맞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니까 그냥 원수가 아니고 철천지 원수지요. 원수 맞죠? 그럼 만약에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여러분의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대단히 혼쭐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들 돈돈거리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원수라면 지옥의 맛을 맛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 끝까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지은 죄에 걸맞은 응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시원하지.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철천지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철천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사랑할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원수인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많이 들어가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죠. 교회 가면 늘 하는 소리가 그런 거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는 계산이 서지가 않습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 우리의 머리,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랑, 그야말로 미친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미친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잠잠할 수 있나요? 지금 감동받아서 지금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실수가 아니고 대놓고 얼마나 대범하게 죄를 지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귀를 막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 품에 다시 안기라고 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 듣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DNA는 당연히 사랑이지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은 부전자전의 원리와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그 자녀의 DNA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없나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인색하게 사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놀라운 간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제 아내와 연애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온 자신감인지 제가 일면식도 없는 그 여인에게 무턱대고 만나자고 대시를 했어요. 만나달라고, 제발 좀 만나주세요, 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군인 정신으로,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도 만나자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무슨 생각인지 순진하게도 나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저를 만나자마자 저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모고를 안 할 거예요. 저는 절대 사모고 안 될 거예요. 당시 제 아내는, 제가 신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신학생을 만나면 곧바로 사모가 되는 줄 알 정도로 정말 순진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사모 안 될 거예요, 그 얘기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사나이 자존심 있어가지고 차마 말은 못하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사모를 안 하겠다고 결심한 여인이 있구나.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모가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의 글쓰기에 한 8알은 그때 썼던 연애 편지, 그 결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편지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버스 타고 멀미를 참아가면서 실수 중인 아내를 찾아가서 잠시 만나고 다시 1시간, 2시간 멀미를 참고 돌아오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가면 이렇게 반응이 좀 좋으면 좋잖아요. 왔냐고, 오빠 오셨어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멸시, 천대, 십자가는 다 제가 지고 갔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 제가 다 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모가 안 되겠다는 그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23년 동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그런 말,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랑받은 경험을 많은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 나중에 커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삽니다. 반면에 인색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늘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늘 인색하게 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한 삶의 자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압도하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라면서 인색한 환경에 자랐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서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대로 한번 경험을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인색함과 이기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12절이 그 해답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인색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지갑을 열어주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죠. 전부 다 보는 시대입니다. 전부 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휴대전화인데 전화보다는 보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봐요. 거북목이 되는지도 모르고 화면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보는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짠 등장하셔가지고 내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내다! 하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좋으시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오늘 저희의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문장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이 두 문장은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저 형편을 아는데 저 사람이 형편 안 돼, 저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0: 지난주에 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큰 도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JYP를 이끄는 박진영 대표, 이 가수가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입사원들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처럼 사회에 특히 다음 세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산업은 없어요. 교육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 심지어 K-POP의 영향력 때문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가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삐딱해져요. 그러니 저나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얘기한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순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 힘이 없죠. 위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말투나 표정이나 행동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오, 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삐딱하게 보는 것,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아서 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사랑인데, 입은 사랑인데, 행동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20장 2절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두 번을 불렀습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나도 갖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0: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형통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찰레아흐인데 이는 나아가다, 추진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한국어로는 형통, 영어 성경으로는 성공적인 이 단어로 번역됐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의 형통은 결국 끝까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며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지요. 진정한 형통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결국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또 사자굴에 갇히고 왕이 몇 번이나 바뀌어도 항상 믿음을 지켜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형통해질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들, 그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시간 동안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주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띄워드렸습니다. 목요일 밤,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려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참 짧고 굵은,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다면 그리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고백했다면 아멘으로 살아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담아 오늘도 이브닝 프레이즈. 아름다운 찬양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 탐린의 찬양입니다. Good, good father.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 힘차게 오늘의 교회 파워스테이션 찬양팀과 함께 감사와 찬양 드리며 두곡 띄워드립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크리스 탐넨의 Good Good Father 그리고 온누리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감사와 찬양드리며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목요일 밤, 목요일 저녁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커스의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왕자는 성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명철경에게 성문을 열어주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런 답을 전하도록 했다.
1: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려놓고 이제 고난을 당하니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구나. 내게 등을 돌리고 그들이 찾아갔던 육적 안일시를 그들의 지도자요, 주요, 환란 때의 보호자로 삼으면 되지 않는가? 왜 번영을 누릴 때는 나에게서 멀어지더니 고난을 당하니 날 찾아오는가?
0: 이 대답을 전해 들은 명철경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비참했다. 육적 안일시와 같은 디아볼로스의 부하와 가까이 지냈을 때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자신도 자신의 친구들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명철경은 비탄에 잠긴 맨소울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을 치며 흐느껴 울었다. 명철경이 맨소울이 보이는 곳에 다다르자 장로들이 성문까지 나와 명철경을 맞으며 궁정에서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시장은 절망적인 어조로 경과를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장로들은 모두 대성통곡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지도자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통곡했다. 책망과 비통의 날이었다. 장로들은 마음을 추스른 후 다시 모여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했다. 다시 한번 경외 씨의 조언을 구했고 경외 씨는 이전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궁정에서 왕자에게 거절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몇 번씩 보낸 청원서에 침묵과 책망만 돌아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일렀다.
1: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샤다이 왕의 방법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꺼이 기다려야 합니다.
0: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장로들은 거듭 청원서를 보냈다. 임마누엘 왕자가 맨소울로 돌아와 주시기를 청하는 편지를 샤다이 왕의 궁정에 전달하는 전령을 보내지 않은 날이나 시각이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없었다. 편지를 전하러 가는 자와 전하고 돌아오는 자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서 오가는 일에 마주치는 일도 빈번했다. 궁정에서 돌아오는 사람과 궁정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것이 길고 춥고 지난한 그 겨울 내내 비참한 처지에 맨소울이 한 일이었다. 디아볼로스의 부하 여럿이 맨소울 안팎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 중에는 디아볼로스가 맨소울을 침략하고 점령할 때 함께 온 자들도 있었다. 나머지는 본성과 환경에 따라 디아볼로스의 부하가 된 자들이다. 그들은 성벽 안팎에 동굴과 구덩이를 파고 숨었다. 몇몇만 언급하자면 음행경, 간음경, 살인경, 분노경, 호색경, 기만경, 악한 눈경, 신성 모독경, 무시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악당인 탐심경 등이다. 그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디아볼로스를 궁전에서 쫓아낸 이후에도 맨소울에 남았다. 선한 왕자는 자유의지경과 맨소울 온 성에 디아볼로스의 부하를 발견하는 대로 체포해 죽이라는 임무를 내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디아볼로스의 부하들을 수색하고 체포해 처단하는 임무를 등한히

0: 했다. 그 결과 그 악한들이 대담하게 은신처에서 나와 맨수울 주민들 앞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맨수울 주민 중 그들과 너무 가까워진 사람들도 생겼다. 디아볼로스가 세운 우두머리들은 임마누엘 왕자가 맨수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맨수울 파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켕시의 굴에 모여 맨소울을 디아블루스의 손에 다시 넘길 방법을 모의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나왔다. 호색경이 맨소울에 남아있는 디아블루스의 부하들 중 몇몇을 맨소울 원주민의 하인으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1: 만일 맨소울이 그들을 받아들이면 맨소울 점령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오.
0: 살인경이 일어나 말했다.
1: 그런 접근 방식은 시기상 좋지 않소. 지금 맨소울은 대혼란에 빠져 있소. 우리 친구인 육적 아닐씨가 맨소울을 덫에 빠뜨려 그들의 왕자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소. 어쩌면 우리를 붙잡아 왕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할 수도 있소. 게다가 왕자가 우리를 보는 대로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소.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소. 그러니 여우같이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0: 이 사안을 두고 한참 설전을 벌인 끝에 그들은 일단 디아볼루스에게 맨솔의 현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1: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조언을 구해야 하오.
0: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2: 지옥 구덩이에 거하시는 우리의 위대한 주인 디아볼로스 왕자님이시오. 아직도 반역의 성 맨소울에 남아있는 디아볼로스의 참된 신하인 저희는 이 성의 주민들 앞에서 주인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인님의 부재가 저희에겐 치명적인 타격이 됐습니다. 주인님에게 이렇게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주인님이 맨소울을 다시 차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맨소울이 임마누엘 왕자에게서 돌아섰고 왕자가 맨소울을 떠났습니다. 맨소울은 왕자에게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아무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큰 역병까지 돌아서 성 주민들뿐 아니라 군주와 장군과 장로들까지도 감염이 됐습니다. 주인님의 신하인 저희들만이 힘을 잃지 않고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소울이 큰 죄를 지은 데다 역병으로 날로 쇠약해지고 있으니 주인님이 지금 맨소울을 치시면 그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맨소울을 탈환하고자 하신다면 저희에게 전가를 주십시오. 맨소울을 주인님께 돌려드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생각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주인님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주인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

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부족함, 내 실패, 내 한계.

그렇게 나만 들여다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그분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 시선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세상 것들이 희미해진다 라고 노래합니다. 아, 참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시야를 꽉 채우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그 큰 문제들이 슬슬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문제는 너무나 하찮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잠깐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그대에게로, 조준모의 십자가에서,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티븐 커셔만의 My Rhythm을 Is Faithful and True,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레너 해리스의 We're Enough for Grac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멀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먼 데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면 어지러운데 시선을 멀리 두면 한결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사는 것도 비슷한 게 아닌가. 당장 눈앞에 일만 바라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막 멀미도 나고 그런데 좀 더 멀리 좀 더 큰 걸 바라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지럽다면 너무 가까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선을 좀 멀리 두면 어떨까? 그러면 좀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위러브의 허망해 보이다,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별그대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충성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충성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다마리에스의 아름다운 영어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루스의 주께서 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년 여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 테마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열매 충성 함께하는데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을지, 물론 그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별그대 여러분, 지금 저희들에게도 얼음 냉수가 필요합니다. 많이 더운데, 더운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건강 유의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더위도 잊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어가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곡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오늘 충성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 월십의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언에는 말씀 나눴어요. 15장 2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서 요동치지 않고요. 묵묵히 우리의 해야 될 일, 이 사명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그 충성스러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충성스럽게 살아온 우리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더운 가운데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이룬 것

정말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참된 쉼이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요. 복된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천문대에서 아무 별도 없는 까만 하늘을 향해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커다란 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떼면 아무것도 없는 까만 하늘만 보이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까만 하늘에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 행성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유효림의 이제는 내가 없고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명연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예스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평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다윗의 노래에 내 진정 사모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CC 와이넌스의 Come Jesus Com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정상적인 무역과 교역이 막힌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닌 몰래 숨죽여 살아가야 하는 삶일 텐데요. 그 가운데에도 남한에서 만들어진 분유나 영양제, 또 한국산 의류나 생활용품들이 북한 땅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불법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유와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사랑송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힘겨운 삶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일지라도 밀수품을 통해서 잠시나마 필요한 것을 얻고 또 가족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또 평화와 자유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북한 땅에 닿아서 더 이상 그들이 숨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녘당에서 오늘도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북한의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제대로 심겨져서 싹이 나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기적은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 사역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정영실 목사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0: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각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는 어딘가요?
1: 첫 번째 교회는 이름이 아주 예쁜 교회입니다.
0: 네.
1: 유엘인 교회입니다. 유는 오직 유자를 쓰고요.
0: 아.
1: 엘은 하나님, 그리고 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 아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유엘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유엘인 교회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언제 예, 개척이 됐나요?
1: 2018년에 서울 강서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부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0: 예, 목사님이 정철웅 목사님이시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고 목사님이신데요. 그냥 교회를 개척했다가 사역을 네, 하고 있는데 우리 탈북민 이웃들이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0: 오, 네. 네,
1: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탈북민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0: 탈북민 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1: 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0: 네,
1: 남한 사람은 오지 않고 탈북민 이웃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필요가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찬양과 노래 그리고 강의 컨텐츠를 목사님과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노래 사역, 그리고 북한 선교와 탈북민 선교를 위한 찬양단을 만들고요. 특별히 유엘인 교회는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만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사람, 그리고 북한 사람, 그리고 다문화,
0: 오,
1: 이렇게 복음 통일의 삼각축을 함께 구성해서 각 지역마다 북한의 한 지역을 품고 사명지로 삼아서 한 교회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0: 예.
1: 한 지역에 유엘인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서 오, 북한 한 지역을 품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0: 예.
1: 그 첫 열매로 이번에 부산에 부산 유엘인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0: 와, 할렐루야.
1: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0: 네.
1: 그 과정을 놓고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천과 서울, 네, 두 곳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지금까지 해온 유엘인 교회 사역들, 그리고 올해의 중점 사역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1: 유엘인 교회 우리 2025년에 품고 있는 사역들은요, 우리 탈북민 성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0: 예.
1: 찬양 사역을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성도님이 계십니다.
0: 맞습니다.
1: 예.
0: 저희 극동 아카데미의 학생이기도
1: 예,
0: 하고.
1: 아, 그렇군요.
0: 김애린 자매.
1: 예.
0: 바로 이 아코디언도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1: 아,
0: 계시고.
1: 그리고 이렇게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0: 예,
1: 한반도 찬양단을 꾸렸고요.
0: 예.
1: 그리고 교단 안에 통일선교 훈련원들을 통해서 복음통일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산 유엘인 교회가 품고 있는 북한의 사역지, 사명지가 함경북도 라선시입니다.
0: 네.
1: 이게 지리적으로도 비슷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지도를 반으로 딱 접으면
0: 부산하고,
1: 부산과 만나는 지역이 라선입니다.

0: 그 지역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부산 유엘인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그 지역에 앞으로 나갈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1: 네. 특히 찬양 사역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으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특별히 교회가 시작될 때는 탈북민 이웃들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해왔었는데, 2024년부터는 탈북민 이웃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웃까지도 함께 품는 교회로 사역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또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유일인 교회도 이제 반주자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1: 오,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아코디언으로 피아노 반주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참,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유일인
0: 네.
1: 교회와 함께 찬양 사역에 또 헌신할 여러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첫 번째는요, 부산 유일인 교회가 예배당을 꾸리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남북 주민과 다민아 주민으로 구성된 한반도 찬양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해외 선교제 개척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오늘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11화 두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유엘인 교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시 우리 유엘인 교회 정철옥 목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 한번더 나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눈 후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과 북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하늘꿈 교회네요.
1: 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꿈 교회입니다.
0: 네.
1: 특별히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다 그래요.
0: 네.
1: 우리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연약한 영혼들이 모여든 공동체이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늘꿈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하늘꿈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그렇죠.
0: 자, 우리 하늘꿈 교회가 세워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 정도가 이제 된 것 같아요.

0: 계세요.
1: 네.
0: 우리 이경성 목사님의 이력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한교회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1: 예.
0: 이제 기관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인데요.
1: 네.
0: 이곳에서 10년 동안 원목으로 사역을
1: 오,
0: 하셨고요.
1: 예.
0: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와 전국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횃불의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1: 네.
0: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재단을 사임하고 2023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교회를 섬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탈북민 교회로 목사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청빙을 받아서 하늘꿈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인천 남동구에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는 그러면 교회 설립 목적과 사역의 내용은 어떤가요?
0: 여느 탈북민 교회와 같이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이웃들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는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그런데 하늘꿈교회는 특별하게 한국 탈북민 기독신우회의 정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예.
0: 여러분, 탈북민 기독신우회가 있다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1: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봤는데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지
0: 네,
1: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거의 100명에서 200명 가까운 우리
1: 그렇더라고요.
0: 탈북 기독인
1: 직장인들.
0: 직장인들이죠. 그렇죠?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기독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늘꿈교회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특별히 또 복음이 궁금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따로 또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 영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이제 예배 한번 참석을 해봤고 목사님도 가서 말씀
0: 네,
1: 전해보셨지만,
0: 그렇습니다.
1: 참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정말 부르짖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와, 인천에서 또각 교회를 섬기시는 탈북민들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0: 그렇죠. 예,
1: 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회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사역자들 또 함께하는 분들이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1: 맞아요.
0: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하늘꿈교회가 앞으로도 귀중한 사역들 펼쳐 나갈 텐데요. 사역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0: 목사님이 알려주신 게 최근에 탈북민 어린 자녀가 예배당에서 놀다가 크게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실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1: 예.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탈북민 그 신우회를 매달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끝날 때 다들 선물을 드리더라고요. 뭐
0: 맞습니다.
1: 쌀이나 생필품이나 드리는데 그거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0: 정말 쉽지가 않죠. 이렇게 올때 함께 예배하고 올때 우리가 마음의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럴 때 우리가 쌀, 뭐 찹쌀, 때로는 명태,
1: 반찬 이런
0: 네, 여러
1: 거.
0: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매달 한 2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신우의 예배에 또 물질로 또 물품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꿈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복음 통일을 위해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탈북민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1: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은 유혜린 교회와 하늘꿈교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끝으로 목사님 또 신청해 주신 찬송을 한곡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하늘꿈교회 이경성 목사님 신청해 주셨는데요.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 네,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교회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관여하고 있고 조만간 해협 개방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할 때까지는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국경,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열고 국경 경비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북중혈맹을 강조하는 정치학습을 진행하면서 국경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에서 외부 전자자료를 연락

함할 수 있는 용악산 프로그램 사용이 확산되자 당국이 판매자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서울의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의료, K-뷰티 소비가 크게 늘면서 방한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며 이란의 비핵화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해협 개방을 위한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제유가와 에너지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해상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국제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한층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하마스 무장해제 합의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한 별도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중재한 합의안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함께 이스라엘이 공습을 중단하고 가자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은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진하는 휴전과 무장 해제 협상도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동 지역의 긴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월경 사태 이후 유럽연합 EU가 긴급 내무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EU는 스페인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확인하고 세우타 외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긴급 재정 지원을 제안했는데요. 또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와 국경관리기구인 프론텍스 역할 확대, 이주민 밀입국 조직 단속,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 강화, 제3국과의 협력 확대,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감시와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을 공동 대응 방안으로 논의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에 유입된 이주민 7만 2천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이미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고 현재 남아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본국 송환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이번 사태가 유럽 본토로 확산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원국 간 국경관리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영유권 주장을 22년째 반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수록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 문제로 남아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을 각각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내 안보 전략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력 강화 기조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군 창군 기념 행사를 계기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북중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정치 학습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국경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연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전통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밀수 등 국경지역의 일탈 행위가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국경 통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경지역에서 나타나는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외부 물자 유입 통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는데요. 이에 현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밀수까지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군 창군 기념연회에는 지난해보다 높은 급의 북한 인사들이 참석해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와 국경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외부 전자자료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이른바 룡악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대학생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평양에서 약 $30를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당국은 판매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프로그램 구매에 사용된 전자지갑 자금도 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외 논문과 과학기술, 건축, 농업 분야 자료 등이 담겨 있어 대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연구와 기술 습득에 한계가 있어 외부 지식을 얻으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최근 승인되지 않은 전자자료를 복제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제 수학, 물리, 생물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서울과학고와 세종과학고 학생 13명이 전원 입상하며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는 이현준 학생이 만점으로 개인 세계 1위에 올랐고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해 국가 종합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학생 전원이 금메달을 따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는데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미래의 수학자와 과학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도전했다고 말했고 실험 장비 부족과 영어 중심의 학습 자료 등 국제대회 준비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대보다 기초 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순수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탐구와 실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이용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 늘고 결제 건수도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금액이 82.7% 급증하며 전체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분야 이용 금액이 98% 늘었고 약국과 한방의료, 피부 미용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과거 성형외과 중심이던 의료 관광도 피부 관리와 뿌띠 시술 등 일상적인 뷰티 보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소비는 서울 명동뿐 아니라 강남과 삼성동, 제주와 부산 등 지방 주요 관광지로도 확산하면서 의료와 K-뷰티, 문화체험을 결합한 복합 목적형 관광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광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와 체험 중심으로 다변화하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이메일과 고객 응대, 코딩,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하면서 직원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1인 기업이 미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결제업체 스트라이프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올리는 1인 사업자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했고, 1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AI가 창업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정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창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 업체의 모방이 쉬워지고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창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앞으로 노동시장과 고용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 형태와 기업 운영 방식도 빠르게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7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요.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고요. 대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6도, 대전과 세종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37도, 청주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군산과 여수, 순천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군산과 여수, 순천 26도, 낮 최고기온은 군산과 여수, 순천 모두 36도로 오르겠습니다. 경상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구 26도, 상주와 울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6도, 상주 35도, 울진 30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성에서는 오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6도, 구성 25도, 자성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구성 35도, 자성 28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북청과 장진, 풍산, 그리고 함경북도 전 지역에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북청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7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더 궁금하시다면,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네,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나 탈북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함께 하시는 은혜들 나누고 계시지요?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문자로 그리고 어플로도 남겨주시면 종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29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9편의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센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들 때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폭풍보다 크고 우렁찬 우리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그 사랑과 은혜를 시편 29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으로 너 시험을 당해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은 주 없이 살수 없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베이스 오영광 씨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9편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께 돌리라. 영광과 권세를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거룩하게 단장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음성이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음성은 힘차고 여호와의 음성은 위엄이 충만하다. 여호와의 음성이 곡향나무들을 꺾고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곡향나무들을 꺾으시며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을 어린 들소처럼 뛰놀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번개의 섬광을 일으키고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떨게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떨게 하신다. 여호와의 음성이 상수리나무들을 휘어지게 하고 살림을 벗기니 그의 성전에서 모두가 영광하고 외친다. 여호와께서 홍수 후에 좌정하시고 일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그에게 마지막 5분 시간을 주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5분을 내가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걸렸어요. 나머지 1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한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아,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평생 마지막 순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바로 사람은 한번 가면 끝이지요. 근데 1분 남았는데 집행, 사형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 바로 이 사람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대표를 하는 세계적인 문호였던 유명한 톨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Crime and Punishment. 그 사람은 그때 이 대작을 쓰면서, 아, 내가 인생을 다시 살면 지나간 날과 같이 살지 않고 참 보람있게 산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만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책이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 무관심에 대한 태도.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했다 그랬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친구를 지옥으로, 이웃을 지옥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부모님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찬양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는 찬양사역자 남우현 씨입니다.

0: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의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저희들을 위로와 격려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노래에서 우는 자는 위로로, 없는 자는 풍성으로,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함으로,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우리의 생명이시며 기쁨이시며 평화와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국 땅에서 찬송으로 힘을 얻고 격려받으며 온 세상이 구주시며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려보면서 믿음의 학과에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며 남과 북이 통일강장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복음이 마당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하시는데요. 남과 북이 통일의 광장에서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오늘 자매님의 고백처럼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 평안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할까요?

새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 94장.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 시간, 북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블렌딩 노트였고요. 계속해서 어린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모든 왕 중의 왕, 우리의 기쁨, 생명, 평화와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했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선곡이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입추절기라고 하는데요, 더위는 도무지 물러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침 기온은 그나마 견딜만하여 감사로 맞이하는 성도의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하루의 삶을 인도하니 성도로서 더 바랄 것이 무언가 고백하며 예배에 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마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 2026년 8월 7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가득히 주님 모셔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에스겔 36장의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함. 자, 이렇게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인도해 내셔서, 25절 말씀처럼 이들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 칭의적인 씻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는 그래서 성화, 중생 그리고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 결국 너희들은 28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차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알라 얘기를 하죠. 그럼 무엇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었고 우리를

위함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22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선행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행위를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하죠. 선행하는 은혜. 자, 이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할만하구나. 너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게. 이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을 방법과 통로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원수들 앞에 상을 차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너희 행위를 보면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우리 유명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런데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방향이 명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 36장으로 오시면 3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죠. 너희들 철저히 회개하고 똑바로 하고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제대로 하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지라. 경작지. 대적으로 인하여 성읍이 무너지면 그 안이 짓밟히고 불에 타고 뭐 성벽과 집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짐승들만 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황폐한 곳에서 경작지가 될 것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시면요.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데 9절에 보면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그날에 9절에 이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에돔이죠. 우리 에돔 심판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습니다만 이 에돔은 변해서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돼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그 이곳이 세세에 황무하여 지나갈 자가 없겠다. 그래서 거기 누가 삽니까?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아무도 안 살아요.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살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 쇠품이 자라고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염수가 자기 친구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고 부엉이가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솔개들도 각각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런 가운데 빠진 짐승들이 하나도 없고 짐승들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다 에돔으로 불러 모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황폐한 성읍에는 뭐밖에 살지 않는다? 짐승들밖에 살지 않는다. 경작지가 다 무너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성한 잡풀만 우거지는 아주 황량한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짝은 짐승들이 황량한 땅에서 모여 사는 이 짐승들의 짝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인데 많은 이제 잘못된 이단 단체들은 이 짝을 말씀의 짝이다. 이 한절만 딱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합니다. 요거 16절만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빠진 게 없다.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말씀의 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짝은 짐승의 짝이고 하나님께서 이 짝들을 이 짐승의 짝들을 황폐한 것으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이 성읍들을 다시 충만하게 하시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바로 저 앞에 있는 예레미야 31장 2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성읍 유다와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그 성읍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을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사람의 씨, 사람의 자손과 짐승의 씨, 이게 말씀이 아니라 짐승의 자손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풍성하게 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럽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오셔서요. 자,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성읍,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문맥의 흐름이 대예언서, 대선지서인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다 이제 면면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경작지가 되게 하시고 35절에 보시면 오늘 에스겔 36장 35절 더 나아가서 이 황폐했던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된다. 에덴 동산같이 된다. 자, 그래서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야,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 황폐한 곳을 저렇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저들의 능력과 개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야라고 이방 민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끝에
나 여호와가 말

0: 말하였으니 어떻게요? 이룰 것이다. 헛되이 나가며 헛되이 돌아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뭐하기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리고 그 황량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풍성하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 또 소망의 말씀을 선언포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여야, 기도해야 어떻게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나아가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못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박스로 개봉되지 않은 채로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열어보는 행위, 이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많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고 두드리지 않는 한 이 역사는 포장지가 뜯겨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자, 하나님께서 너의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거다. 내가 말했으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 반드시 성취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많이 구하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보물찾기 아시죠? 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소풍 가면 보물찾기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숨겨놨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찾아야죠. 예. 들치면 나오는 건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구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두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으로 회복하시는 날이기도 함을 묵상으로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날,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활보하고 황폐하던 건물이 모여

모양을 갖추어서는 그 놀라운 회복 앞에서 사람들은 꿈꾸던 에덴 동산을 보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은 그래도 너희는 이 같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었죠. 심판과 구원은

아멘. 8월 7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고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더운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거룩한 주일에 공동체 예배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우린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큰 인물을 큰 제목이라고 불렀고요. 작은 인물은 제목감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곤 했지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도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나무인데요.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 왕 때의 궁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자르고 장식했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예전에도 백향목은 아주 가치 있고 귀한 나무였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백향목은 비싸고 귀한 제목이므로 집이나 성전을 지으면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백향목처럼 변하지 않고 곧고 또 오랜 시간 썩지 않으며 좋은 향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썩고 변하고 처음의 모습을 갖지 못하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처음의 모습,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극동방송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귀한 찬송으로 함께하지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찬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송 이어집니다.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이기고 천년을 버티는 아주 크고 강한 나무이지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백향목으로 된 기둥처럼 든든한 버팀목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때론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짐처럼 생각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백향목처럼 믿음이 단단하고 신앙이 견고한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가장 먼저 흔들고 나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전략적으로 불안정하게 유도하곤 합니다. 이럴 때 신앙의 주춧돌처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교회의 중심적 인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마지막 때를 만나서 힘든 교육자들의 양팔을 붙들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아직도 찾고 계심을 깨달으며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서 든든하게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이어들으면서 찬송 썸머 스페셜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과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죠.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받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7일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춥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힘든 여름을 보냈기에 가을이 더욱더 기다려지기도 하지요. 인생은 느낌표와 물음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느낌표의 인생만 살아서도 안 되고 물음표의 인생만을 살아서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곱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물음표의 삶도 많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느낌표의 삶이었죠.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물음표 투성이었던 인생이 감격의 느낌표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물음표의 삶이 느낌표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담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현대인은 물질적인 소유나 성과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사는 현대인에게 비움의 미학을 알려주는 빈손이 주는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길 원한다면 움켜쥔 것들을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으려면, 한 사람의 가슴을 품으려면 빈손일수록 더 깊게 밀착할 수 있는 것. 행복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엮고 싶다면 빈손이 주는 행복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불평을 버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게 하소서. 일상생활이 내게 주는 행복을 최대한 찾아 감사하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숭실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테너 강무림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10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0: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1: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0: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1: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0: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근데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1: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0: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1: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0: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1: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찬양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이 말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인데 보낸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사명이란 한마디로 심부름이 아닐까요? 사람은 마음속에 사명감을 느낄 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대하게,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진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를 태우는 돋보기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태양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물이 끓고 나무가 탑니다. 그처럼 무슨 일이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간절함이, 집중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만이 바다에 도달할 수 있듯이 포기하지 않고 걷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성취해야 할 목표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거침없이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모순된 현실과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낙심, 좌절, 포기, 두려움, 내 안의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세상을 보거나 나 자신을 보면 절망과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낙심되어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생각으로 전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서도 언약을 잊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첫째, 잘될 때 더욱 자신을 살펴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모세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라고 해요. 보통 우리는 힘들 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잘 될 때 더 조심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형편이 좋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가정해요.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우상이 자라나기 쉬운 환경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라며 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고 가족을 위해서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다가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속히 망할 것이라 하며 매우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속히 망한다고 해요. 우리는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믿겠다가 주제가인데 실제로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렇게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고 해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흩어지고 남은 자도 적어집니다. 우상을 붙들면 결국 공동체도 무너지고 가정도 흩어집니다. 28절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워요. 너희는 거기서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우상이 정작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무능력한 목석이라고 해요. 그저 목석에 불과한 우상에 매여서 나중에는 우리가 우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의 종이 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에게 매여 살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성공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깊이 삼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위기는 실패보다 성공 뒤에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잊지 않으려면 둘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니 심판에 대한 경고 중에 갑자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해요.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흩어진 자리, 망한 자리, 우상 때문에 무너진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체면과 변명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며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가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우상을 붙들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31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아주 버리지 않고 흩으셔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돌아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자비하시

0: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죄와 우상 숭배로 찾아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찾고 있나요? 끝까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까?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하다 관계가 다 무너지고서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큰 고난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큐티와 가정예배는 뒷전에 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는 25절 말씀과 반대로 친구라는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그토록 의지하던 친구 우상이 소멸되는 고난을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 무리에서 싸움이 생겨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다른 친구와의 관계도 깨져 결국 외톨이가 된 거예요. 중학교에 진학하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또 혼자가 되었지요. 그후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전학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저는 무단결석을 하며 제 뜻을 굽히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의 허락하에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듯 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 뜻만 내세웠기에 일상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31절 말씀에 위로가 돼요. 갇힌 듯한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주 3회 이상 큐티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잘 출석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될 때 더 조심하라고 해요. 사람은 고난보다 풍요 속에서 더 쉽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잊어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환난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버리지도 멸하지도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약을 잊고 세상에 우상을 붙들 때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비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잘될때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가족과 자녀를 사랑한다면서도 어느새 그것들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다가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 삶까지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의 사건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기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국의 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국의 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국의 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야기가 4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흔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 이 어렵게 시작된 이 승리가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장애물은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장애물은 사울왕이 성급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물론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백성들이 피곤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맹세시켰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만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 그런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승리하시는 때까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울의 열심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승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안전과 형편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왕권이 중요했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은 채 성급한 맹세를 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준비 되어야 한다. 내가 시작한 일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야 한다 라는 자신의 열심을 내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책임감이고 열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 자존심과 두려움과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내 체면을 위한 열심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결심인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고집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 사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만 백성들 전체가 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평생의 힘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 그 부부 사이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믿음이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지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풀로 들어갑니다. 수풀로 들어갔을 때 땅에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 정말 맛있는 꿀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아마 조금만 먹어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길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도 그 꿀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좋은 것을 이 사람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그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에게 그 맹세를 시킬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 즉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명령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요나단이 꿀을 조금 맛보자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쳤던 몸에 힘이 생겼습니다. 정신이 맑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은 요나단은 그제서야 아버지 사울이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사울왕의 명령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그 명령으로 인해 지금 백성들이 피곤하다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요나단은 먹는 것이 승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를 위해 필요한 힘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적절히 먹고 그래서 힘을 얻었다면 블레셋을 더 크게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치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새힘을 주시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는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나는 완벽해야 해. 나는 실수하면 안 돼.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지쳤으면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며 울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친 사람들을 향해 더 무거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굶주린 5천 명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흩어졌던 제자들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먹이신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백성들을 굶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는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혹시 오늘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은혜의 양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다시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만 보이던 눈, 상황만 보이던 눈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길이 보이고 다시 새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이먼 거리를 추격하며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앞선 24절에서는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히 피곤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피곤함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하루 종일 싸웠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어도 사울의 그 명령 때문에 먹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탈취한 짐승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굶주렸습니다. 너무 굶주린 나머지 이 짐승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하지도 않은 채 그만 핏째 먹어버린 겁니다. 이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울의 명령을 지키려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루 동안
사람의 명령을 지키는

굶주렸는데 결국 저녁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든 은혜 없는 규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잠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먹었다라는 이런 보고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 보고를 받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짐승을 핏째 먹은 행동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큰 돌을 가져오게 하고 짐승을 바르게 잡아먹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정작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성급한 명령으로, 성급한 말로 백성들을 지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는가? 내 명령이 백성들을 위험한 자리로 몰아넣지 않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책임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반항만 봅니다. 자녀의 반항만 보고는 그 자녀의 마음에 쌓인 외로움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날카로운 말만 보고 내가 먼저 준 상처는 돌아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성도의 믿음이 약해진 것만 보고 그 성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아파 있는지 그것을 살피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죄가 아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무조건 환경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넘어졌을 때 정죄부터 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 참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울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참 귀한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회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을 붙들 수 있습니다. 기도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라고 하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제단 앞에 선 우리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지치게 한 말은 없습니까?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그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책망하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완고함이 저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제안에 백성들은 왕의 생각대로 하라라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3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읍시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서 앞서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제사장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사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사울이 성급한 맹세를 합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만일 내 아들 요나단에게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한 번의 성급한 맹세로 백성들 전체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맹세를 하고 또다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잘못했다면 죽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말을 철회하기보다 아들을 죽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맹세가 자신의 내뱉은 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보다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말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약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언제나 신실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말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면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제 판단이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계속되는 본문 말씀해 보니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알기 위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무엇을 했느냐? 아니 네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냐?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어야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때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의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 중에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 그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말합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죽이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큰 승리를 거둔 아들 요나단을 그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오늘 본문 4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이 죽으리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4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음에서 건져낸 겁니다. 사울의 저주와 잘못된 맹세 앞에서 요나단을 살려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을 죽이는 말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죽이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이 정죄와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넘어진 사람, 실수한 사람을 무조건 내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곳, 그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덮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던 일로 하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죄를 다루되 그 목적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 곁에 함께 앉아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실수했으니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울산 북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 중심적인 열심은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승리와 자신이 내뱉은 말과 자신의 체면을 위해 주위 사람들을 굶겼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열심이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가 없는 말은 주위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삶, 자기의 책임, 자기의 왕고함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참된 왕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울은 저주

0: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체면, 자기 말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친히 희생하셔서 우리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8월 첫 주일입니다. 8월의 첫 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새로운 달을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사람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하늘담은교회 남정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먼저 나 하나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어디서든 진실하고 성실하여 신뢰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나라가 부유하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 해도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경으로 사용하셔서 이 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안타까운 일을 보며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8월 7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그 무너짐이 새로운 존재를 조각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참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무너짐, 관계의 무너짐, 경제의 무너짐 같은 내 힘으론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을 때, 이게 정말 끝인가 하는 깊은 한숨이 흘러나올 때, 세상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그거 실패한 거다. 그거 네가 모자란 거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너짐에 대한 다섯 가지의 시선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다섯 가지의 시선. 첫 번째, 무너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내 한계가 선포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두 번째, 무너짐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는 은혜의 돋보기다. 가장 많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선명히 보인다. 세상은 가짜였고 주님이 진짜였다. 세상의 높음에서는 보이지 않던 주님의 손길이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더욱 뚜렷이 보여진다. 세 번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이다. 토기장애가 흙을 깨뜨려 더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듯 하나님은 무너진 삶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재창조하신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네 번째, 무너짐은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제단이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드리는 탄식이 시작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나온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다섯 번째, 무너짐은 또 다른 무너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자산이다. 무너져본 사람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안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아침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이 하루를 응원합니다. 혹시나 무너짐 때문에 힘이 빠져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 아침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힘들고 고독함이란 무너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너짐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무너짐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는 은혜의 돋보기다.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이십니다. 무너짐은 깊은 기도가 시작되는 재단이다. 무너짐은 또 다른 무너진 일을 살리는 나의 자산이다. 지금 내 발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발 밑에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혹시나 오늘 아침 무너짐으로 힘이 빠져 있으신가요? 십자가라는 우주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무너짐을 경험했던 우리 예수님은 사실 그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세심하게 이끄십니다.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완벽한 무너짐 속에서도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이 8월 7일 금요일 아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 찬양은 사명의 길이란 박주옥 씨의 찬양이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291님, 0508님, 3983님, 아멘.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 감사. 5086,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금요일 아침에 더 풍성하게 은혜의 찬양들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찬양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랑.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하신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두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문자번호 5226님, 무너졌으니 이제 과거는 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면 됩니다.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9821님도 오프닝 말씀 오늘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6025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오늘 방송을 들으며 풀어갑니다. 야, 이렇구나. 극동방송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 받습니다. 청주의 3167님, 무너진 관계,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상황들, 남편이 하늘 날아간 지 한 달째인데요.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 감사. 9950님도 너무나 힘들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고 힘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0517님 출근길 운전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더 힘있게 나아가고 이 링크를 전송할게요 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무너짐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힘있게 찬송할까요?

0: 박영일 권사님의 나의 찬미, 은혜로운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5479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오프닝 공유하고 싶습니다. 피디님, 제 기도의 부족으로 아들이 1년간 준비했던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좀 원망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앞으로의 1년 주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큰 선물임을 우리 아들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은혜이심을 믿고 저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러면서 잠시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일이 됐을까 원망했다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낸 제 자신이 다시 1년을 공부하며 나아가야 될 아들의 시간에 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드셨대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6810님도 축복해요. 늘 우리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는, 우리 보리밤 집사님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선물 소개 듣고요.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이 참 은혜롭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별님 생일 축하드려요.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0: 7206님, 출근길에 듣는데 은혜가 돼요.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링크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오프닝 말씀이라고 드렸는데 오픈 일 말씀. 네. 오픈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안 가고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링크를 제가 조금 늦게 드렸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꼭 한번 공유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인문학이라고 문자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복된 금요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나는 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이 무너짐에 대한 오프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요. 주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주변 사람이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크게 실망하게 할 수가 있고 내 삶에 큰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그럴 경우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던져 놓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해결책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맡을 테니까 내게 맡겨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닌가 보다.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포기하실까 봐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느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매달리는데 아무리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부르짖는 그 간구를 무시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선한 역사를 믿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잠시 맡아 부모 노릇을 하는 청지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100% 책임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분들의 삶의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나는 그들을 잠깐 섬기는 청지기예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요. 너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무화과나무가 보여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부터 말라 죽을 수가 있지? 궁금했어요. 그때 놀란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문제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히면 사실 잃게 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실 줄 확신하면서 그 확실한 현실을 지금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 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믿음의 눈을 여셔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역사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환경을 보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부정적인 면을 넘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는 어떤 부정적인 일면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일면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면을 정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선교를 판단하게 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0: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혀서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쳐넣으실 수 있다는 말인가 불평불만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부정적인 면에 묻히지 않아요. 부정적인 면을 넘어서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감옥 속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같이 증거하던 동역자들도 자기를 오해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렇지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긍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 부정적인 면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밥을 지을 때요,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뜸 들이는 시간입니다. 불은 꺼졌지만요, 이 뜸을 들이는 순간 밥은 그때부터 더 맛있어집니다. 이 밥솥에 남아있는 열이

쌀알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한 톨 한 톨을 완성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솥을 가득 메운 열기가 밥을 완성하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길 같은 기적들, 때로는 파도치는 그런 기적들은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가장 멋지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불길은 사라져도 열기는 남아있듯이 이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또 불길 같은 기도로 간구했던 그런 시간도, 때로는 나만 남겨진 것 같은 고요한 시간도,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멋지게 지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목동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와, 이제 8월입니다, 목사님.
1: 네, 8월이네요.
0: 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더운데.
1: 아, 너무 덥죠.
0: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입춥니다 오늘이.
1: 아, 이럴수가.
0: 아니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목사님. 네, 네. 아침에 한 7시 좀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네. 바람이 선선해요.
1: 그렇죠.
0: 와,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1: 참 신기하죠. 네. 때가 되면은.
0: 와, 네. 이게 절기의 힘이구나. 네, 네. 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네. 여름은 여름 다워야 되고. 네. 또 절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0: 그러니까요.
1: 또 새벽이나 아침에 또 저녁에 해지면 하나님께서 네.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요.
0: 아,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아, 정말 곧 있으면 찬바람 불겠다. 네. 이런 기대도 네. 해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목사님, 그런 어떤 변화의 주간에 좀 네. 모시게 됐는데. 네. 네.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1: 아, 저 조금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0: 어, 그래 보이세요. 네, 뭔가 네. 좀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일이 많으셨어요?
1: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저녁에 네. 아이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몇 분에서 14명이 필리핀 세부 단기 선교를 한 주간 떠나거든요.
0: 아, 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1: 네네, 네. 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0: 네. 네,
1: 그래서 그 준비한다고 아이고. 선교사님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 아이들 워십하고 또 가서 아. 할 사역들 준비한다고 정말 한 주간 좀 바빴네요. 정신없고.
0: 야, 네. 정말 이게 또 해외로 가시는 거면 네. 더더욱 그렇죠.
1: 네.
0: 목사님 근데 선교를 또 굉장히 자주 가세요.
1: 특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합병 이후에부터
0: 네.
1: 지난주 안 그래도 선교 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선교를 쭉 돌아봤는데 네.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극심할 때 2020년, 21년 빼고는 2019년에 합병을 하고요.
0: 네.
1: 이번까지 총 6번 매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특히 아이들 중심으로
0: 네.
1: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가서 사역을 했고 더 감사한 게 2020년, 21년 코로나 네. 가장 심할 때는
0: 네.
1: 선교를 못 나갔는데
0: 그쵸,
1: 지난 그때는.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네. 사진을 보고 보니까는 그때는 저희들이 선교사 파송을 했었고 또 오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런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0: 끊이지 않으셨군요.
1: 네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교회가 다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도 네. 조금 전에 선교를 자주 하신다 말씀했는데 교회 사이즈나 어떤 상황에 비해서는 선교라는 부분에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0: 이야.
1: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은 너무 우리 교회가 복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0: 네. 아, 정말 네. 보내는 선교, 또 섬기는 선교, 가시는 선교 마다하지 않고 다 네. 하시는 모습이 네. 너무나 멋지십니다.
1: 네.
0: 저한테도 큰 도전이
1: 네,
0: 되는
1: 감사할
0: 것 같고요.
1: 뿐이죠.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다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또 위해서 와주셨는데
1: 네.
0: 오늘도 천국 직행 버스 운행을 해야죠.
1: 네, 그렇죠.
0: 네, 지난주에요, 목사님. 네. 107-3번 버스에 네. 그 이제 의미를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그랬구나.
0: 네.
1: 퀴즈 때문에 그랬죠?
0: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울산 극동방송을 좀 이렇게 많이 애청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1: 네.
0: 어플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1: 네.
0: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0: 예, 그래서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1: 네,
0: 107-3 메가헤르츠. 107.3 메가헤르츠를 저희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1: 네.
0: 이 버스도 107-3 3번이라고 지었다.
1: 네.
0: 말씀을 드려봅니다.
1: 네.
0: 자, 목사님, 이
1: 네.
0: 버스는 타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1: 네.
0: 의미가 좀 이상한가요? 아, 영적으로
1: 네. 네.
0: 더 이상한가? 네, 이렇게 수습이 안 되네요.
1: 됩니다.
0: 자, 이 버스 네. 어떤 버스인지 네.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 천국 버스는 일단 목적지가 천국인 것은 확실하고요. 사이사이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정류장에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미션을 드립니다.
0: 네.
1: 그 미션을 잘 수행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도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0: 네.
1: 어느 코너보다
0: 네.
1: 우리 하원 PD님이
0: 아, 그럼요.
1: 선물을 펑펑 쏩니다. 펑펑. 자신의 심지어 나 자신 생각에 조금 아 모자란다 싶을 때는
0: 네.
1: 자신 사비를 드렸어요.
0: 맞아요.
1: 펑펑 쏩니다.
0: 네. 아, 저는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 극동방송 많이 또 들어주시고
1: 네.
0: 네, 생명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1: 네. 네,
0: 제 사비를 들여서
1: 네.
0: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1: 네.
0: 점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1: 그렇죠.
0: 협찬사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1: 맞아요.
0: 목사님
1: 네.
0: 아, 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이 도착을 했어요. 우리 경북 의성에서 정말 묵묵히 방송만을

0: 극동방송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농사를 또 지으시는 우리 이건희 장로님께서 오늘 의성에서 온 고춧가루를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빵빠레 안 울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진짜 빵빠레 박수를 드려야 됩니다. 진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네. 자,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 아,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0: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1: 의성에서 네. 의성은 다인면에 있는 고락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시면서
0: 네.
1: 무엇보다도 저희 울산 극동방송을 정말 왕 애청자십니다.
0: 정말
1: 알람을 맞춰놓고
0: 그래요.
1: 또 필요한 부분에서 늘 농사 지으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힘을 받으면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울산 극동방송에 좀 보태고 싶다라는
0: 네.
1: 마음으로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정성껏 지으시고 다듬으시고
0: 네.
1: 말리시고 하신 정말 순수
0: 그러니까요.
1: 100%
0: 국내산
1: 국산
0: 100%
1: 네, 네, 농사 지으신 고춧가루를 한 봉지에 5근이 들었죠. 5근.
0: 네, 그러니까 5근 한 봉지에 5근.
1: 네.
0: 야, 이거 세상에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1: 네.
0: 자, 오늘 과연 이 고춧가루를 사가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되실지 많이
1: 네.
0: 기대가 되고요. 네, 많이 많이 또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전화를 드리면 전화도 받아주셔야 선물이 나간다는 사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목사님 이 시간 추억 찬양으로 시작하죠.
1: 네.
0: 오늘 어떤 추억의 찬양을 함께 할까요?
1: 이 찬양요. 뒤에 가사가 굉장히 강력한 찬양이거든요. 앞에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뒤에가 이렇게 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0: 아멘.
1: 이런 찬양입니다.
0: 아, 네. 이 찬양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1: 네.
0: 우리 어르신들과 또 이제 저희 한 부모님
1: 네.
0: 세대 정도가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찬양이더라고요.
1: 아, 좋아하고요. 다이나믹해요. 또 뒤에는 이렇게요. 할렐루야 예수
0: 예수
1: 아주 다이나믹 찬양, 다이나믹한 찬양입니다.
0: 네. 네, 오늘은 이 찬양 들으면서 복음 버스 운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직행 107-3번 버스 오라이.

0: 이번 정거장은 찬양, 찬양역입니다. 자, 매주 처음으로 함께 하는 정거장이죠. 찬양역에 오늘도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번 역에서는 찬양 퀴즈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찬양의 어떤 후렴구를 들려드릴 거고요. 어떤 찬양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1: 네, 그렇죠. 찬송가 네. 제목은 보통 1절 가사니까요.
0: 네, 맞습니다.
1: 첫 가사를 잘게 가셔서
0: 네.
1: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자, 찬송가도 그렇고 찬양도 사실은 뭐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좀
1: 그렇죠.
0: 개별적인 제목이 있지만 사실은 첫 가사인 경우가 되게
1: 네,
0: 많잖아요.
1: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후렴구를 들려드릴 테니까 첫 가사가 무엇인지 네 맞춰주시거나 혹은 이 찬양의 제목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시면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의성에서 직접 우리 목사님께서 공수해 오신 그리고 목사님 아버님께서 네 직접 또 보내주신 예, 한 팩에 다섯 근이 들어있는 엄청난 고퀄리티의 고춧가루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 이 역에서 두 분께 먼저 드려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잘 듣고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 몇 번으로 참여 가능하죠?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후렴구 들려드릴게요.

0: 자, 여기까지 네,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1: 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0: 어려울 네네. 수도 있어요. 네네.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또 굉장히 쉬우실 수도 있다. 왜냐면 동남풍아 네. 불어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1절로
1: 그렇죠,
0: 돌아가면 단다단다단
1: 그렇죠. 단다단다단 그냥 좀 어려울 수 있는데
0: 네.
1: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따라 부르다 보면
0: 예.
1: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
0: 그렇죠.
1: 네, 네. 예. 따라 부르다 보면 제목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0: 제가 방금 멜로디 네. 입으로 멜로디까지 네. 네, 들려드렸습니다. 단다단다단 단다단다다 이렇게까지 드렸는데 우리 5802번님 네. 사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어디서 지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지금 부는 거는 가을바람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단다단다단 단다단다다고요. 예, 지금 또 헷갈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후렴구를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듣고, 예, 봄바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동풍, 네, 네 들려드릴게요.

0: 자,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렸고요. 자, 어떤 찬양의 제목, 어떤 찬양일지 그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147번님께서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네. 목사님,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107-3번 버스 타고 귀가 즐겁고 마음이 가볍게 딸아이 양산대학병원 진료받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0: 오.
1: 4학년 딸아이가 빛의 사자들이여라고 말합니다.
0: 아, 세상에. 아. 이 찬송가 아는 건 너무나도, 네. 기특한 일이지만.
1: 네. 네. 그럼 꼭 분위기는 좀 비슷한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굉장히 비슷한 네. 분위기의 네,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예리했어.

0: 자, 우리 8476번님 새싹으로 오늘 보내주셨는데 네. 장로님의 정성 담긴 기도의 고춧가루 꼭 받고 싶습니다. 기도의 고춧가루라는 말은 아, 네. 네,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예 아유 뭐 일단 네 문자로 예, 참여를 해주셨고 일단 정답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한번 네, 저희가 전화를 드려 볼지 말지 한번 네.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3801번님께서는 네. 네 목사님 이 정답 제외하고 뒷부분 네. 부탁드릴게요.
1: 아내를 돌봄 교사 출근시키고 딸아이 학교 돌봄 보내며 남겨봅니다. 정답을 아. 보내셨네요.
0: 네. 네. 우리 3801번님께서는 아내께서는 돌봄교사로 딸아이는 또 학교를 보내시고 네. 이야 지금 약간의 자유시간을 누리고 계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 찬양의 후렴구가 네. 그 제목이 무엇일지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617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목사님.
1: 극동화성과 늘 함께하는 작은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출근길이 늘 행복한 혼자만의 붕회 시간입니다. 감사하네요.
0: 맞습니다. 하면서 정답 이거 맞을까요? 라고 네, 하셨는데 맞네요. 정답까지 제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참여가 이뤄지고 있고요. 우리 9981번님 출근 중에 신호등 정지했을 때 보냈습니다.
1: 아, 네. 참 잘하셨습니다.
0: 훌륭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앞서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보내주셨던 우리 5802번님 다시금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예, 이게 운전하면서 들으면 또 잘못 예,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저희는 찬양을 듣고 올 거고요. 찬양 듣고 와서 정답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소리엘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할게요.

0: 아멘. 추억의 찬양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우리 1293번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1: 네.
0: 목사님 한번
1: 낮은
0: 소개해
1: 자의
0: 주세요.
1: 하나님, 소리엘 은혜로운 찬양 들으니 옛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추억의 신앙의 어떤 그런 추억을 또 되살릴 수 있는
1: 네.
0: 그런 찬양까지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목사님 앞서 저희 찬양 퀴즈가 한번 진행이
1: 네,
0: 됐는데,
1: 그렇죠.
0: 네, 지금 정답자 한 분을
1: 네.
0: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 전화 받기에 위험하신 상황은 아니시죠?
2: 네, 아닙니다.
0: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8476번님이신데, 우선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2: 저는 수원중앙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혜님 집사라고 합니다. 김장하
0: 수원중앙침례교회.
2: 목사님이
0: 예.
2: 사역하셨던, 네.
0: 맞습니다. 저희 김장하 목사님 교회셨죠. 수원중앙침례교회 장혜님 집사님과 오늘
1: 네.
0: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0: 자, 우선은 정답을 먼저 좀 공개를 해보고 가야 할것 같은데, 자, 집사님.
2: 네.
0: 찬양한 소절 괜찮으실까요? 자, 제가 박자 드릴게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2: 바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1: 정답입니다.
0: 자, 오늘 정답자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아니.
2: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찬양을
0: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1: 네.
0: 시켜드려야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당황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 아닙니다.
0: 아니, 근데 수원에서 계시는데 어떻게
2: 네.
0: 울산극동 방송을 듣고 계신 건가요?
2: 저도 이게 너무 희한한데, 원래 제가 106.9 동방상을 매일 아침 틀어놓고 있는데,
0: 네.
2: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0: 오.
2: 정말.
0: 그냥
2: 이게 뭔가
0: 갑자기,
2: 이게.
0: 네.
2: 네, 정말요. 이게, 저는 106.9를 듣고 있거든요.
1: 네.
0: 네.
2: 예,
0: 왜냐면
2: 근데.
0: 서울 극동방송 주파수기 때문에
2: 네,
0: 했는데,
2: 맞아요.
0: 예, 그냥.
2: 근데 진짜. 저도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전환한 게 없거든요.
1: 네네네.
2: 네.
1: 그러면 오늘 107.3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2: 제가 홈피디님, 어제 왜 찬양 개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0: 맞아요. 오감
2: 네.
0: 찬송가. 예.
2: 오감 찬송가도 듣는데, 그게 저는, 이게 왜 전환이 됐는지는 제가 잘
0: 이야,
2: 모르겠어요.
0: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요.
1: 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집사님.
2: 그리고 사실 이거 문자로 퀴즈 원래 제가 이제 후원은 하고 있지만
0: 네.
2: 이거 참여는 처음이에요.
1: 아,
0: 문자 참여 오늘
2: 처음이에요.
0: 처음이세요?
2: 네네.
0: 어쩐지
2: 사실
0: 새싹이 옆에 있으시더라고요.
2: 네?
0: 새싹, 이게 그 문자 처음 보내주신 분들은 번호 옆에 이렇게 자그마한 새싹 그림이 있어요, 집사님.
2: 처음이에요, 사실. 제가 이거
0: 그러니까요.
2: 그냥
0: 세상에.
2: 너무 뜻밖이어서 사실 너무 설렙니다, 하루가.
0: 아유, 다행입니다. 아니, 어쨌거나 극동방송을 참 애청해주시는 우리
2: 네.
0: 애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좀 듣기 시작하셨나요?
2: 저는 모태신앙인이고요.
0: 네.
2: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요.
1: 오.
2: 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은 늘 듣고 있고,

0: 그리고 저희 남편이 원래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냥 남편 이름으로 국동방송 선교헌금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5월 15일에 갑자기 천국을 갔어요. 네.
1: 아.
0: 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냥 1년이 지난 시간 동안 그냥 사실 조금 세상을 좀 차단하고 살았던. 근데 희한하게 그 고춧가루 왜 그런지 우선은 그냥 장로님이 손수 지은 고춧가루라는 그거에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으실 거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잖아요.
1: 아멘.
0: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얼마나 기도하실까.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떤 좋은 정말 좋은 기운.
1: 그렇죠. 그 농사를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을 테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뭐 먹거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 문자 신청을 하기도 한 거지만 그냥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거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문자를 처음 한 거예요.
1: 그러셨군요. 야. 저는. 네. 장로님의 정성이 담긴 기도의 고춧가루라는 표현이
2: 네, 그렇죠.
1: 저희는 되게 또 재미있게 네. 그리고 또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아서 전화를 꼭 드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또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 줄 처음 네. 알았습니다.
2: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귀한 마음이고 아마 이 방송을 또 장로님이 듣고 계신다면은 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럼요. 네,
2: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극동방송과 이렇게 아주 가까이 친구처럼 지내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속에서 한 1년 정도를 세상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셨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가까이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극동방송을 혹시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야 극동방송 뭐야? 너 왜 그래 열심히 들어? 그러면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0: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그냥 삶이다. 네. 이제 극동방송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랑 그다음에 사실 안 듣는 사람이 손해인 거죠. 그거는 몰라서 못 듣는 거니까. 네,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잖아요.
2: 네.
1: 맞아요.
0: 네, 전하는 이가 없어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도는 하지만 극동방송을 제가 뭐 얘기한 적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전도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그거는, 우리의 빚진 자로서의 의무기 때문에 전도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하지만 극동방송은 제가 생각해보니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저희 집에는 항상 극동방송이 틀어져 있어요.
2: 네.
1: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집사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쩌면 정말 작게나마 극동방송이 우리 집사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좀 도움이 됐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참 존재의 그 목적을 다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것 같고요. 오늘 찬양의 이 제목이 또 마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또 되었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세요?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럼 기도 제목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저희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0: 저희가 이제 8월 22일에 그 입주를 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처음 하면서 사실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그 이번에 굉장히 이슈화된 수원 권선의 펠루시드라는 아파트인데 입주리 안 나오고 막 그런 엄청난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0: 네. 처음에 사실 이게 금전 문제로 정말 블랙아웃이 됐다가 그냥 아, 하나님이 주신 집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마음이 편해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다 해결이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이제, 이제 다 이사를 하고 이제 다 같이 살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냥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냥 저의 열심으로 그냥 일하고 집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그냥 삼각형 그런 도돌이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이제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 허락하신 장막에서 제가 아이들을 섬기고 챙기며 그냥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0: 네.
2: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해님 집사님과 이 방송을 통해서 귀한 만남 허락하시고 삶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계시며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굳건히 잘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어렵고 힘든 무엇과도 말할 수 없는 그큰 아픔과 슬픔을 1년여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로 버텨오고 지내왔으며 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적으로 또 크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다.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간절한 소원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제세 자녀와 함께 새로운 장막터에서 주님 허락하신 곳에서 살아갈 때에 은혜 가정에서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며 새 자녀와 하나님과 돈독하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게 하시며 어머니의 모습, 삶을 보며 새 자녀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자녀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더 복되고 따뜻하고 상처 입은 많은 이들을 만져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우리 새로 또 이사하시는 곳에서요, 집사님. 우리
0: 네,
1: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 정말 모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마음밭에 믿음을 심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우리 장애님 집사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으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이 정답자이신 우리 장애님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또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집사님 할수 있습니다. 저도 생전 남편이 혼자 다 했었는데 주님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손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모아서 위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2: 아멘.
1: 하셨고요. 우리 8687번님께서도 이렇게
2: 네.
1: 보내주셨어요.
2: 집사님, 힘내세요.
1: 힘내세요. 아멘. 이렇게 함께 또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좋은 날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자들이 계속해서 좀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여기서 제가 두 분을 좀 더, 좀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핸드메이드 고퀄리티 고춧가루 먹고 싶네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보내주셨어요. 우리 2053번님, 네, 문자 좀, 저희 고춧가루, 네, 보내드리고요.
2: 와.
1: 예, 한분 더.